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종교를 다녀도, 절에 다녀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누가 그거에 대해서 속박하지도 않고. 그런데 왜 우리가 꼭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으면 내 죄사함이 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도시에 큰 부자가 있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옷을 엄청나게 잘 입어요. 그리고 날마다 잔치를 내요. 엄청난 호화로운 잔치를 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재산이 많고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지옥에 가서 불꽃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땅은 70, 80이면 끝나요. 죽음 후의 세계는 영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주신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떠나는 날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우리가 돈 많고 아무리 재산 많고 떵떵거리고 대단하게 살아도 지옥 가면 뭐합니까? 죽는 즉시 지옥에 떨어져서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죽을 수도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많은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다가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이 축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셔요. 마태복음 16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여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얘기해요.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16절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심히 기뻐하시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의 아들, 뭐 요한의 아들, 뭐 그렇습니다. 아,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개바 베드로의 이름을 붙여주셨죠.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천국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있는 건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내 생각으로 어떤 내 지식으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오면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당신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아무리 목놓아 외쳐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절대 절대 안 믿어요. 아니 못 믿어요. 못 믿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이 믿음,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복된 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 들어가는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들어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매고 풀 권세를 준다. 그래서 물질 문제도 풀고 자녀 문제도 풀어지고 사업의 문제도 풀어지고 인간관계, 건강의 문제 다 풀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비단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명칭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까? 아버지에게는요 두 가지. 첫째,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책임. 우리가 내가 자녀를 낳아놓고 이 자녀가 성장하고 장성하도록 여러분 이 자녀를 잘 먹이고 보살필 아버지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복음으로 낳아놓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다 하나님 아버지는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 건강하게 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 평안을 주시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삶의 문제 얽히설킨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다 풀어주셔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는 상속자가 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이 땅에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이 땅에서와 천국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어찌 이 세상에 어떤 축복과 비교할 수 있는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영생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뜻이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여러분들이 천국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둘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안 잃어버려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두 구에 맡겼어요. 예수님께 맡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겼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하면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죠.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면 내가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37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한 사람도 내쫓지 않는다. 가난하다고 내쫓고, 못 배웠다고 내쫓고, 병들었다고 내쫓고, 뭐 못생겼다고 내쫓고, 막 그렇게 해서 내쫓지 않는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 한 사람도 내쫓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 보이고, 아무리 없어 보이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한 사람도 내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내쫓지 않아요.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좀 추하다고 약하다고 물을 내쫓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내쫓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27절 이하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 지금 설교 말씀을 들어요. 이 설교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나는 그들을 알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알아요. 형편과 처지 다 알아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줍니다. 영생은 곧 천국이에요.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어요. 그런데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한 멸망은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절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누구도 못 뺐습니다. 그리고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손이 딱 붙잡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들은 안 뺏겨요. 절대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아요. 이런,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우리 애기들, 갓난애기들, 지네들이 엄마 아빠 손잡으면 딱 잡다가 힘이 약해서 딱 놓치고 넘어져요. 근데 아빠가 딱 애를 붙잡으면 이 아이 절대 안 놓쳐. 절대 안 놓쳐. 절대 안 놓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절대 안 놓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거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체질, 여기 대부분 다 뭐 체질을 아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채가 이렇게 대나무같이 생긴 채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 곡물을 집어넣어요. 엄마가 마당에서 가지고 이제 채를 이렇게 까불면 이게 쭉정이는 밖으로 막 검부로 막 나가고 알곡은 막 안으로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엄마 거 봤어요. 손을 탁 쳐. 살짝 빼면서. 그럼 딱 끊어져. 그죠? 그러면 밖에는 대부분 다 건물이고 요 안에는 알곡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실수해서 마당이, 얼마나 우리 어렸을 때 마당이 맨질맨질합니까? 거기서 그 하나도 또 하나하나 다 주서, 우리 엄마는 쌀도 줍고 콩도 줍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집어넣으시고 체질을 합니다. 체질을 해요.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가 여기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재림 때예요. 그때가 재림 때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셔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고 한 사람도 지옥 안 가요. 모두 다 이 알곡 되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첫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 주시고, 둘째,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셋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은 재림입니다. 재림이 점점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를 다시 살린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고 부활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즉시 천국에 갑니다. 즉시 천국에 가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한심의 흙으로 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뭐 몇 년 지나면 뭐 탈골되고 쌓고 뼈마저도 이제 한심의 흙으로 변하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을 할 때 예수님은 천군 천사 모든 앞서간 성도들의 영혼 다 데리고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믿던 자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김정열. 그러면 제가 화장을 했든 바다에 뿌려졌든 어디 납골당에 있든 관계없습니다. 무덤을 열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합니다. 팍 부활해서 예수님에게로 가서 천국에 있던 나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성도가 죽는 것도 너무 슬퍼하지 아니할 것은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믿는 자의 부활을 가리켜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은 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심고를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내 몸을 땅에다가 심는 거예요. 심는다는 것은 다시 나올 때가 있다는 뜻이죠.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재림 때예요. 그것이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재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살아나요. 29절, 5장 29절,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다가 살아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놀랍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믿는 자만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면서 두 가지 부활이 나오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인이 선인이 되고 의인이 된,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것은 천국 가는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뭐 죄를 많이 짓고 악을 행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이고 죄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부활해서 지옥 가는 심판의 부활로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심판의 부활 받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과 육이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보면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놓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주의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이게 성도의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재림 때 그때 부활 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해야 됩니다. 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여러분의 시체들은 땅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재림 때.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우리는 티끌로 지어진 존재에게 티끌에 누워있다가 다시 깨어서 이제 하나님을 천국에서 노래하게 될 겁니다. 찬양하게 될 겁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예를 들어 예로 이슬이 톡톡톡톡톡톡 내리면 그 속에 땅껍질이 불러져서 이삭이 새싹이 폭폭폭폭 올라오듯이 지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땅 뚫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한 번도 죽지 않고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재림 때에 무덤에서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은 이루어집니다. 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명의 사람을 살렸어요. 죽은 자를. 첫째는 마태복음 9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살렸어요.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하자 혼이 돌아와서 그가 살아났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청년 아들이 죽었다가 관 속에서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하자 그 무덤 속 관 속에서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의 나사로 장년이죠. 그 무덤 속에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자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세 명의 사람을 예수님이 살렸는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돈 많은 회당장의 집도 있고 가난한 과부의 아들 집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이 말씀은 누구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살리실 예표적인 모습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무덤 속에서 그가 가난했든 병들었든 부자였든 또한 뭐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혹시 죽는다면 여러분은 즉시 천국에 가겠지만 여러분의 육신 또한 재림 때에 여러분 예수님 이 육신이 여러분들을 또 살아나서 부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오면 주께서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오셔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재림 때 하늘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호령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우리가 죽었던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휴거 들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여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이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무덤에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뜻 먹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 가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며 천국

0: 끝까지 반드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내가 무덤에서 부활하여서 영광 가운데 부활할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6-2004번 송정중앙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시교회는 정영숙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시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2288번 0622-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산 서유지입니다. 9월 셋째 주네요. 뭐가 오고 있죠? 명절이 가까워집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설레는 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운 분도 많습니다. 가족을 만난다는 건 참 반가운 일이지만 동시에 오래된 감정, 기대, 서운함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명절 대화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역지사지입니다. 내 말을 하기 전에 상대의 자리에 앉아보는 겁니다. 부모 자리에, 자녀 자리에, 며느리 자리에, 사위 자리에, 내 형제 자매의 자리에, 또 혼자 명절을 보내는 사람의 자리에 내가 앉아보는 겁니다. 좋은 대화는 말을 잘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는 마음, 상대의 자리에 내가 앉아보는 것에서 좋은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언제나 그 사람의 형편을 처한 자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셨고 혼을 내기도 하셨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운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답게 올 명절에는 역지사지 그 사람 자리에 앉아보는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는 것과 화내는 일은 뜸을 들여 하십시오. 화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 곧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아 돌아서면 제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잘 살피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려운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삽니다.

명절 앞에서 우리가 먼저 연습할 말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다. 이 말은 상대의 모든 행동이 옳다라고 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판단

판단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사정을, 상대방의 자리를 한 번 더 헤아려 보겠다는 마음입니다. 부모 자녀도 그렇고요. 배우자도 그렇고 일가 친척도 그렇죠.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화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서로가 무심하다고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죠. 그게 가족이죠. 하지만 그 안에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덜 외롭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옳은 말보다 살리는 말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오다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각자 다른 자리에 계시지만 그 자리가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자리임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사랑을 느끼며 또 나누며 교회 가는 길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이어 들으신 곡은 히즈윌의 사랑 그 좁은 길, 그리고 주를 앙무하는 자 더 라이트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같이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은혜로운 찬양들 나눠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이 더 기쁨으로 가득할 겁니다. 또한 극동방송 홈페이지 교회 가는 길 게시판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507님의 신청곡입니다. 아바 아버지 들으시고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6089님의 신청곡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교회 가는 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귀가하시는 모든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바라며 오늘의 마지막 찬양 지선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오다인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술래길.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 4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김요환 목사님이십니다.
1: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토록 간절히 주님을 찾았으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삶이 안정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주님을 뒷전에 두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배운 것들을 평탄한 길에서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우리의 얄팍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듯이 오늘을 살아온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고난과 형통 모두 안에서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창조의 질서를 붙드시고 계절의 문을 여닫으시는 하나님, 기세에 등등하던 여름 더위를 물러가게 하시고 선선한 바람으로 이 가을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계절의 변화 하나에도 주님의 손길이 다 있음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 또한 그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이 감사요 경이로움임을 고백합니다. 높아진 가을 하늘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드높아지게 하시고 들판에서 속속들이 여물어가는 곡식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깊어지며 충실하게 익어가는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월강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절을 따라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두시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예배의 삶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였으나 제 앞에 무너지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월광의 50년, 희망과 회복의 희년을 월광 공동체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양육과 선교로 빛거울에서 땅끝까지 이어가게 하시며 복음 예수 사랑으로 내일의 월광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월광에 베풀어 주신 희년의 기쁨이 분단된 이 땅과 열방의 무너진 자리마다 다시 살리는 은혜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세상의 어떤 가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어 새벽 이슬 같은 월광의 온 세대가 성령 안에서 주의 선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경제적 어려움과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낙심 가운데 주님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힘있고 능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으로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요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두루 다니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평강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행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결단의 용기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김요수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과 영혼의 만족으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더욱 크신 은혜의 지경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에베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과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샤론 찬양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에베 드리는 우리 모두가 섬김과 찬양을 통해 복음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주제 성큰인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행대 귀한 고백처럼 삶의 순간마다 힘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길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겠다 생각은 하지만 삶의 순간마다 나는 누가 안 도와줘도 돼. 나는 충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원래 인생은 혼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힘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도우시고 붙드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늘 내 삶 가운데 모셔서 그 능하신 손길로 힘얻고 그 능하신 손길 붙들고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 어플에 하루에 내가 몇 걸음을 걸었다, 몇 킬로를 걸었다 그런 게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걸음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걷는 것 외에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뭐 기차를 탄다든지 비행기를 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또 그 모든 이동은 무엇을 위한 이동이었는가 좀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에 함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발전했고 사회구조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평생 이동거리를 어림잡아 보면 100만 킬로에서 300만 킬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국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많은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이런 편차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생 100만 킬로에서 300만 킬로 정도 거리를 이동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농경사회와 비교해보면 약 20배 정도 이동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 이동거리 가운데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그런데 여가와 여행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내지 30% 정도는 여가와 여행을 위한 이동거리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출퇴근을 하거나 또 일반적인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멀리까지 가진 않습니다. 주로 직장도 가까이서 생활하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려고 할 때 교회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를 오가지만 막 몇십 킬로를 이동해서 교회로 오시는 성도님들은 그리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동 거리만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여행을 간다 그럴 때 뭐 기차를 탄다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운전을 한다거나 해외로 비행기를 탄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동거리만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평생에 이동하는 거리 가운데 20% 내지 30% 정도를 우리가 여가나 여행을 위해서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처럼 한 4분의 1 정도를 여가와 여행, 그리고 나머지 상당 부분을 또한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 위해 걷는 거리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그 지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빠뜨리지 않고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찾아다니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이례적인 방문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순회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주변에는 약 200여 개의 성읍과 촌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거의 300만 가량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을 정성스럽게 구석구석 찾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그 모습을 간단하지만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나 될까? 우리가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5,000km 정도 예수님께서 3년여 기간 동안 이동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갈릴리 주변과 또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과 인근 여러 도시까지 예수님께서 도보로 이동하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3년여 기간 동안 한 5,000km를 걸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매일 그냥 단순하게 셈을 해보면 한 4.5km 정도 예수님께서 매일 걸으셨다. 평균 잡아서 그렇게 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매일 이만큼 걷고 만나고 이만큼 걷고 만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좀 머무시면서 말씀을 사역하고 병자도 치유하시고 말씀도 선포하는 사역하고 또 며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고, 그래서 머무는 날 외에 좀 걷는다 싶으면 한 20km 정도 예수님께서 걸으셨다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환경에서도 하루에 20km 걷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샌들을 신었어요. 그리고 비포장, 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돌뿌리가 차이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걷고 또 걸으셔서 갈릴리 주변의 여러 마을들과 촌락, 또 예루살렘 인근 도시를 방문하셨다고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그 여정이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매일의 삶이었을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걸음의 목적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여러 촌락과 마을을 방문하시고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셨는가?

그 이유를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이 어떻게 보여졌냐면 불쌍하게 보여졌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아,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불쌍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은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하게 보신다. 이 내용이에요.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길거리를 가다가 만나는 지역 주민들,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기본적 시선은 뭐냐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불쌍할까? 지금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대로 놔뒀다가는 미래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참담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가 좋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이고 불쌍해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36절 하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한 상태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쉽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자 없는 양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 그 상태가 얼마나 불쌍한 상태인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안타까운 상태인지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분히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생한다, 기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괴롭힘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양이 목자와 함께 있으면 목자의 돌봄과 보호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괴롭히는 환경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늘 주위에 위협하고 괴롭히는 환경은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그것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이 양은 이 목자 옆에서 안전한 거예요. 돌봄을 받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 양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괴롭히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경험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목자가 없는 양의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다 경험하고 있어요. 모든 괴로움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과 아울러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참담한 일로 인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느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기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진하다는 것은 쓰러지다는 거예요. 쓰러지다. 괴롭힘을 당하고 또 공격을 받고 또 상처를 받고 또 자신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털썩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휴 난 도대체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손을 다 늘어뜨리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그런 상태예요. 공격받다가 이제는 뭔가 주변에서 위협하는데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털썩 주저앉아서 이제 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냥 미래의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기진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이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스스로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상에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벗어난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 좋은 집에 살아, 저 사람 수입이 많대, 저 사람 뭔가 일이 잘 된대,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의 삶이 뭔가 복될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판단하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는가? 그들이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이루었는가? 많은 것을 가졌는가? 그것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봐주지 못해요.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기진함으로부터 그들을 도와줄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기진함, 인생의 주저앉음, 인생의 그 연약한 상태와 많은 공격과 유혹으로 지쳐가는 인생을 돌봐줄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3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이에요.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말씀을 듣는 집회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구나.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영적인 어둠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역사하시고자 사람들에게 가서서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도록 잘 가르쳐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돼요. 우리가 때때로 한글로 기록된, 우리말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때로는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 말씀을 내가 깨닫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리는 말씀,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늘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저의 지식과 저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삶의 순간마다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예수님의 말씀조차 스스로 판단을 해요.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강팍했는지를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나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이해하고 그것 안에서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영적인 논리를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두루다니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음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 여기서 말한 좋은이라는 의미는 그냥 다른 많은 좋은 것들 가운데 하나,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좋은 소식,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때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즉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가.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내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마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 잘못됐구나 인정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말씀을 익히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도 스스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우리를 위해 세워진 나라야. 내가 떵떵거리는 나라, 내가 한자리 차지하는 나라, 내가 부유한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저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권좌에 앉을 때 그 곁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니까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고 실망해서 모두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조차도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했는지를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모든 약한 것과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육체의 연약함도 회복시켜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오셔서 행한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왜 그렇게 휘지 않고 모든 마을과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위해 애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걸음은 끝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문, 예수님의 그 걸음은 멈추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동행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주님은 앞서 가셔서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고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실 것을 제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저도

모습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왜 선교사님들이 그 먼 나라로 가셨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간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간 거예요. 왜 삶의 순간마다 때로는 쉬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나도 여가와 여행도 하고 싶은데 그거 내려놓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했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 그 예수님의 걸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터로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일터에 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도 하고 사람들을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일터에서 일하고 이제 또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러 나아갑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 품고 그곳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거나 이웃들을 만나거나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그 능하신 손길로 은혜 충만하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무심령들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로 쉬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신 주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받아 영육이 강건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에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 만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 한 영혼도 아버지여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혹여라도 세상에서 괴롭힘 당하고 공격과 위협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상하고 지쳤더라도 이 시간 주의 손길로 치유받고 새로워져서 이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한 주를 힘있게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걸음이 예수님의 걸음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었던 것처럼 저희도 두루다니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의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사랑 증거하기 위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해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사랑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한 영혼 영혼이 주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는 데 사용되도록 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심령과 가정 일터, 삶의 현장과 소망을 주께서 하시오니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나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시고 내일도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앞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오직 예수 사랑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선교사님과 사역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사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광주 월광교회는 김요한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고,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5-0400 375국에 400번 광주 월광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다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한없으신 사랑을 오늘도 마음 다해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황지영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정필립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내 안에 생겨나는 교만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에 가치를 두고 살 때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죠.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으로 여기며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휴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말씀으로 내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강구했던 찬양이었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찬송가 547장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배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처럼 살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해 보십시다. 남아공의 성자라고 하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회심일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로마서 7장에서 8장을 넘어가는데 15년이 걸렸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거룩하기를 요구하셨지만 그렇게 되기 위한 나의 노력들로는 단 한순간조차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나는 알았다. 모든 죄인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계속적이고도 영구적인 실패와 실망을 체험할 뿐이다. 그 해결책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수행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합니다.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가운데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감사하며 7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사랑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완전한 해방을 선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 네 가지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의 의미는 대적자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이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담대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하는가, 누가 우리를 위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겁박을 하든지 회유를 하든지 사탕을 주고 꼬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 위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방법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언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감히 죄인이라고 고발하겠는가? 라는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며 우리를 죄의 노예로 묶어버립니다. 아무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이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날마다 참수합니다. 고발은 법정 용어로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 창피를 당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대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귀는 율법을 이용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나라의 형법, 민법, 군법, 교통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위안관리법 등등 수십만 개의 법과 법조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왜 여러분은 매일 죄를 범하니까 당연히 벌금도 내고 감옥에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법은 법을 지켜 질서를 위주하게 한 목적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죄인이지만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선언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0: 그리고 세 번째 선언은 누가 정죄하리요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정죄한다는 말은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제시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언은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위대한 선언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과 같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안호성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옛날에 4.5와 5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5는 4.5보다 고작 0.5밖에 크지 않았지만 그 작은 차이는 언제나 4.5의 삶 전체를 지배해서 4.5는 언제나 나는 5를 절대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5에게 눌려 고개를 숙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가 4.5를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날은 4.5가 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5가 4.5에게 다가가서 내 말 안 들려? 하고 소리를 지르자 4.5가 대답했습니다. 나 어제 점 뺐거든. 이 4.5는 단지 점 하나를 뺐을 뿐인데 45가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늘 눌리고 패배했던 4.5가 점 하나를 제거하자 더 이상 5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과 구원의 문제와 승리와 패배의 문제는 단지 불신이라는 점 하나의 차이에서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불신의 점을 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 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1790번 순복음 영락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정적 속에서도 전파를 타고 흘러가는 복음의 소리는 누군가의 목마른 영혼의 생명수가 되곤 합니다. 특히 칠흑 같은 통제와 억압 속에 살아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복음방송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창이자 소망의 줄기인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1996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로부터 극동방송에 전달된 최초의 편지 이야기와 함께 붉은 장벽 너머로 소망을 전해온 대북방송 선교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 개국을 이틀 앞두고 있던 1996년 3월 14일의 일입니다. 호리호리한 키에 빨간 체크 무늬 넥타이를 맨 목회자 한 분이 제주 극동방송, 당시는 아세아방송 제주지사였는데요.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울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던 고 하용주 목사님이셨습니다. 하 목사님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당시 지사장이었던 황영일 장로에게 한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갱지에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였습니다. 잠시 짧은 침묵이 흐르는가 싶더니 목사님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이 편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아세아 방송을 듣고 인편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자리에 있던 모든 직원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북한에서 편지가 오다니 하고 말입니다. 사실 그동안 탈북민들을 통해서 편지가 온 일은 간간이 있어

북한에서 아세아 방송과 극동 방송이 잘 들린다는 이야기는 여러 통로를 통해 들어왔지만 북한 내부에서 직접 편지가 온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편지는 북한 사역을 하고 있던 온누리교회 한 부목사님의 어머니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지하 교인 중 한 분이 아세아 방송 한경은 아나운서에게 전해달라며 몰래 준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하용조 목사님이 제주에 내려오시면서 아세아 방송으로 직접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경은 언하언서께 문안드립니다. 로 시작하는 이 편지에는 새벽마다 쉬지 않고 수고하는 모습에 감동해 격려가 될까 해서 글을 쓰게 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끔 중국 동포들에게서 받은 편지를 방송으로 들을 때마다 북한에 있는 자신들은 한마디도 전하지 못함을 슬프게 생각했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낼 기회가 있었지만 후과가 두려워 그만두곤 했는데 이번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쓴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 수가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엄혹한 환경에서 편지를 쓴다는 것은 발각될 경우 처형이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방송을 듣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은밀한 가운데 곳곳에서 듣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며 한 알의 겨자씨가 무성한 숲을 이루듯 지금은 불과 몇 안 되는 것 같지만 북한 땅 곳곳마다 청취자가 생겨나고 나아가 교회가 우뚝우뚝 솟아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반드시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소망의 고백으로 글을 맺었습니다. 당시 편지를 전달해 준 재미동포 성도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의 아들 목사님은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 아들 목사님은 편지를 보내준 성도가 살던 지역에 순교자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기뜸해 주었습니다. 그 목회자 어머니가 사역했던 곳은 S지역의 타가소, H지역과 W지역의 국수공장, 그리고 P지역의 국수공장 등이었는데 편지를 보내온 성도님 역시 이 네 곳 중 한 곳에 살고 계셨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2007년 다시 한번 제주도를 방문하셨는데요. 당시 극동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방송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극동방송의 중요성을 북한 사람들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이 방송이 북한까지 전달되고 북한 동포들도 이 방송을 듣고 있더군요. 제주 극동방송은 참으로 중요한 방송입니다. 우리야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그들에겐 생명과 같습니다. 이 방송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하 목사님의 이 같은 증언은 제주 극동방송 홍보 영상에 오래도록 활용되며 많은 이들에게 극동방송 북한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편지는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북회담 등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고위공직자나 재미동포들로부터 극동방송이 잘 들린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과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방송을 듣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요. 이 편지 한 통을 통해 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통일을 향하여라는 프로그램이 1996년에 신설돼 제작됐습니다. 한 주간의 남북한 현안에 대해 대북 전문가를 초청해 기독교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극동방송의 대북방송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 10월 가을 개편 전까지 30분 주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다가 이후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코너로 운영됐고 2015년 4월 봄 개편 시 자연스럽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가장 오랫동안 수고한 분은 독일통일문제연구소 박상봉 소장이었는데요. 박 소장은 이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제14회 한국방송 프로듀서

라디오 진행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통일대한민국이 신설되면서 극동방송 전지사 생방송으로 대부 프로그램이 크게 확장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달되어 온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편지는 비록 지금은 작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은밀한 곳에서 전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수많은 겨자씨 같은 성도들을 통해 머지않아 북한 땅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우뚝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오늘도 억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달리는 방송 선교 현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아름답습니다. 슬금슬금 자란 삶의 잡초를 말끔히 제하고 온 맘 정성 다해 무릎 꿇는 순결의 시간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시간보다도 귀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크신 은혜죠. 자고 일어나 시작되는 하루는 그 대부분이 세상살이로 소모되지만요. 그런 일상 속에서 성도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 구별한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의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크룩스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이지 하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신약 성경 어디에선가도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주께서 산상에서 전해주신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이를 가까이 하셔서 위로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죠. 홀리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2660님 사연이에요. 85세 강길순 권사님, 친정엄마 생신이라 사위 이을수 장로랑 친정갑니다. 일평생 새벽기도 한 번 안 쉬고 저희 가정 위해 기도하시는데 항상 건강하셔서 지금처럼 기도의 후원자 되시길 바라봅니다. 네, 2660님. 와, 아, 지금 그 친정어머니가, 와, 권사님이신데 85세셔요. 네,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처음 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청년 시절입니다. 그때 그 교회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어르신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안에서 성실히 드리니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 들었던 게 문득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85세신데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아, 지금 새벽 기도 한번 빠지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죠. 그걸 또 이렇게 깊이 알고 계셔요. 아, 근데 남편분이 또 장로님이시네요. 복받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 이 주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이 복을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들 있다면 속히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하기를 정말 원하고요. 자녀들 역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귀한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구원, 이 기도의 후원자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국어 선생님이신가요? 보통은 바래봅니다 뭐 이렇게 많이들 쓰잖아요. 근데 바랍니다. 바라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바라봅니다. 이게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또 써주셨네요. 네, 안성진님의 찬양으로 같이 들을게요.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죠. 그리고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렇게 통화하는 그 느낌들 다 체험하셨잖아요. 기도 중에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네, 항상 깊은 기도 가운데, 특히 가을은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갖게 되네요. 6634님 사연 함께 나누죠. 샬롬, 심준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서울 성동구 내에서 출석 체크와 동시에 심준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지체 중증장애인 단골찜 팬이라고 해요. 기도와 간곡 주제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이펜로드 아저씨 노래 선물 신청곡 이름으로 성당 아트 센터 가서 창작기획 뮤지컬 공연하는 스케줄 그날 어찌나 많이 보고 싶은 성남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그 친구들에게 노래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들려주실 거죠? 네, 부탁해요. 6634님. 아유, 여러분, 저, 이 사연 안에 막 즐거움이 묻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울서님한테 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남시립 소년 소녀 합창단에게 들려주면 좋겠대요. 내 새삼 맞아요. 합창단 노래하는 친구들이지만 그 노래하는 친구들이라고 그 노래 안 듣습니까? 네, 듣잖아요. 듣잖아요. 저 역시 방송

찬양을 띄워주고 싶다. 와, 그래요. 네, 가입해놓은도 아저씨가 이제 불러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열린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돌이켜 어린아이, 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뭔가 언제부턴가 고상한 척하고 뭔가 지적인 척하며 또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아니 또 그 자리가 또 성공한 자리라고들 막 그렇게 얘기들 해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단골손님 6634님의 사연에서 항상 그걸 느껴요. 여러분 지체장애인이에요? 지적장애인 아닙니다. 이런 표현으로 정말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 같아서 저 항상 배우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오늘도 좋은 사연 깊이 감사드려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6634님 신청곡 가입앤 로드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반응을 하면 마음이 절로 맑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던가요? 그렇듯 물은 씻어주죠. 물은 또 화합입니다. 지저분한 것들을 씻어내 맑게 해주고 독한 것들을 희석해서 순하게 만들어 품습니다. 그리고 물은 생명이죠.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 유지에 물이 얼마나 기묘한가를 알게 하죠. 고요히 흐르는 물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참 고맙구나. 어느 인팅에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만 열어도 수많은 설교와 신앙의 가르침을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깊이 연구한 이들의 설명은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누군가 정성껏 차려준 맛있는 밥을 먹는 데 익숙해진 나머지 내가 직접 말씀을 펼치고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 이걸 놓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조금은 서툴고 소박하더라도 매일 말씀 한 구절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 손으로 믿음의 밥을 지어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쌓일 때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의 말에만 기대지 않고 좀 더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직접 마주하는 기쁨 누리시길 바라면서 이하나의 쉼표 하나 문을 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누군가 대신 차려준 말씀의 식탁, 물론 이것도 귀하지만 우리에게는 각자 성경을 펼치고 주님과 직접 만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 구절이 당장 뭐 모두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매일같이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묻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 믿음은 조금씩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지선의 성도의 삶이라는 곡 준비했고요.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오승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박신화 콰이어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어낸 사랑도 아니고요. 또 자격을 갖추어서 받은 구원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세상이 정한 어떤 기준 안에서는 내가 부족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날이 분명 있죠. 하지만 그런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접 맛보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찬양 이어듣겠습니다. 토브 워십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클래식 콰이어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그리고 러브 앨범 중에 있는 주님은 산 같아서, 이렇게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미안한 쉼표하나 오늘 주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그들의 목이 찢기면서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키케로. 그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분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죽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의 삶과 죽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저들의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네,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이었는데요. 박해를 당하고 잡혀서 죽을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독교가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나주의 믿음 갖고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네, 우리는 주님을 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나의 힘이시며 구원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예스 CCM 앨범에 수록된 찬양 들으시고요. 예스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세계의 강을 건너라. 크리스천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세계의 강을 건너야 한다. 맨 처음 만나는 것은 해방의 강이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누리는 것이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두 번째는 기쁨의 강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들며 가끔 실없이 웃다가 주위로부터 핀잔을 듣기도 한다. 한때는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 하찮아 보일 때도 있다. 세 번째로 만나는 것이 고난의 강이다. 사람들은 보통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다. 비행기를 타보면 지상에서 비가 내리고 안개가 자욱해도 구름층 위로 올라가면 기체가 심하게 흔들

우리는 시련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때로 좌절과 고난의 원인을 외부로부터 찾으려 한다. 하지만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그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첫째 관문이 바로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근심과 염려가 마음속에 있는 한 더 높은 단계로서의 신앙의 발전이 어렵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오늘은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Back to the Bible Quartet의 God Will Take Care of You. 찬송가 메들리 윤주연님의 오보의 연주 찬송 들으시고요. 연이어 필그리미션 코어의 찬송 이어집니다. 이 세상 고난이 끝나고

네, 신앙에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한 단계 올라서고 넘어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고난과 고통이 넘기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뒤에 또 다른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펼쳐져 있을 것을 기대하세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끝으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6691번 062-575-0691번으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예심선교회는 전도의 뜻이 있는 지역 목회자 및 성도를 대상으로 1일 전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양일로에 위치한 새은혜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찬양문화선교회는 다윗처럼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8일 주일 오후 5시이고 장소는 전남 광주 화순군 학포로에 위치한 한이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44-3660번 010-9644-36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에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오후 이 시간은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목사님입니다.
1: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에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교회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한 복음으로 묶여 완전함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한 곡의 심포니를 완성하듯 하나님은 저마다의 다름을 사용하여 사랑의 하모니를 만드십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열 속에서 다시 하나의 길, 하나의 소망, 하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다시 하늘의 질서와 사랑의 조화를 심으셨습니다. 흩어진 인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묶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너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회복입니다. 쉽게 분열될 수 있는 위기 앞에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성경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이루신 연합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켜내며 서로 다름 속에서도 한 복음을 붙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행복한 주일을 보내고 있나요? 주일인데도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오늘 방송 시간을 기억하여 라디오 앞에, 컴퓨터 앞에, 스마트폰 어플을 켜놓고 앉아서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축복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2094번님의 사연을 읽어줄게요. 10살 아들과 차 타고 갈 때 종종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을 틀려고 하면 아들이 엄마, 우리 어린이 방송 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네요. 덕분에 저도 아이와 찬양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생겨서 참 감사해요. 와, 2094번님의 10살 아드님은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의 애청자이시군요. 방송 시간을 기억하고 엄마에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엄마와 함께 청취해줘서 참 고마워요. 차 안에서 엄마와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함께 들은 말씀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니 참 따뜻하고 행복한 모자입니다.

모습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방송 시간을 기억하고 부모님과 함께 방송을 통해 찬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는 주어린이 친구들이 있어서 방송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2094번님, 아드님과 함께 방송을 듣고 이렇게 특별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주어린이 친구들도 2094번님의 가족처럼 부모님과 함께 찬양하고 들은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지요?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부모님과 두 번째 찬양, 어린이 CCM 찬양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들으며 알고 있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인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어요.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두려움은 물리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잘 보냈나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의 모습 정말 멋져요. 우리 열심히 암송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0: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를 잘 들어보세요.
1: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0: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달리기 경주를 해본 적이 있나요? 달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달리나요? 맞아요. 결승선을 보고 달리지요. 그런데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얼마나 달려왔을까? 친구보다 내가 빠를까?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며 뒤를 돌아보면 달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삶이 달리기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말씀에 나오는 푯대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라는 뜻이에요. 달리기 선수가 바라보고 달리는 결승선과 같지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의 목표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야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의 목표, 푯대여야 해요.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우리의 목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어떤 상일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참 잘했다. 정말 멋지단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며 반갑게 맞아주실 거예요. 친구들, 우리의 목표는 다른 친구보다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와 하는 경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부지런히, 멋지게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앱 사연창에 악보라고 남겨주세요.
1: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2: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0: 아멘. 친구들,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1: 빌립보서 3장

0: 하느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 우주여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지난 시간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3년 동안이나 했던 올리오파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선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선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과연 올리오파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까요? 우리 함께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2: 올리오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신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올리오파,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겠나요?
1: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올리오파는 이렇게 말했어요.
2: 오, 선한 영이시여, 내게 들어와 살아주세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악한 영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1: 올리오파는 가끔 선한 영에게 말해보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올리오파가 기도를 마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올리오파의 마음에 큰 평안이 생겼어요. 올리오파는 이제 악령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선한 영이신 예수님이 올리오파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님은 올리오파에게 책 한 권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2: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올리오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1: 올리오파는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님이 주신 성경책을 받았어요. 올리오파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려면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올리오파는 선교사님이 주신 성경책을 소중히 다루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미국에서 한파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올리오파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그 마을에 찾아왔어요. 한파슨 선교사님은 올리오파의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또한 다른 마을에 가서도 성경을 가르칠 거라고 하셨어요. 한파슨 선교사님은 올리오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3: 올리오파,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겠나요?
2: 네, 선교사님.
1: 올리오파는 선교사님께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도와 다른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올리오파는 이웃에 사는 조고라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도박을 즐겨하던 사람이었어요.
2: 조고,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부탁해야 해요.
1: 그러자 조고가 대답했어요.

0: 뭐야? 난 내가 지금 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 날 내버려둬. 올리오파는 어쩔 수 없이 조고를 떠나왔지만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 하나님, 조고도 악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0: 그날 밤 한밤중이었어요. 조고의 오두막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렸어요. 친구들, 무슨 일일까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올리오파는 조고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조고는 두려워하며 부르짖었어요.
2: 올리오파, 사탄이 나를 붙잡는 꿈을 꿨어.
0: 올리오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어요. 바로 다음 주일이었어요. 친구들,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과연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올리오파는 계속해서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스한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아바 프레이즈의 오병이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암송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극동방송 우리는 주여린이 홈페이지 사연 참여란에 글을 남기거나 앱 사연창에 사연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Praise Praise with Ginny Yu. Deuteronomy 31 verse 8. The Lord himself goes before you and will be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Amen. Happy Lord's Day, everyone.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Happy Lord's Day.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Ginny Yu. 네,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glad that you are back, everyone. 네, 때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새로운 계절과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들, 또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염려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1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The Lord himself goes before you.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and will be with you. 너와 함께 하사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

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Amen. What a comforting promise. God goes before us. 얼마나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우리가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하기 전에 이미 앞서 가십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누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지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So today, let us move forward, not with fear, but with faith, trusting that the God who goes before us will also walk beside us. 네, 오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곁에서도 함께 걸어가실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Amen. So we are never walking into this unknown alone. God is already there. 우리는 이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Today, we are sharing with you the Deuteronomy 31, verse 8. Deuteronomy chapter 31, verse 8. The Lord Himself goes before you and will be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Amen.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두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 강력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서 가신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을 모두 보여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다음 한 걸음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낯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요.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요. 결코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So we can take the next step with courage, not because we know what is ahead.

but because we know who is already there. 네, 우리는 용기를 내어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누가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So, let us be brave and let's have courage. Here we go.

시간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Deuteronomy chapter 31 verse 8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The Lord himself goes before you and will be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Amen. Deuteronomy 31:8.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자고요. 우리 앞에 어떤 새로운 계절이 기다리고 있던지 우리는 결코 혼자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그 사실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도요. God is already preparing the way. Amen. May we walk into tomorrow with peace in our hearts, faith in our steps, and hope for what lies ahead. 네, 우리 마음에 평안을 그리고 또 우리의 걸음에는 믿음을요. 그리고 앞날에는 주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spending time with me today, everyone.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잊지 말자고요. And He is a good God and He loves you so much.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And I love you too, everyone. And have a blessed week. And I'll be back next time.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도 매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한 모습 이대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넘어지고 또 낙심했습니다. 또 불평하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약해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 나의 강함이 되신 하나님, 궁핍하고 곤고한 가운데 내 영혼의 부요함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에 그와 같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예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석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을 본문으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냈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향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 봉사를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갈멜산에서 주의 종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과 맞짱을 뜨는 그 예배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의 중심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지요. 또한 그 배후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황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잘못된 신관, 잘못된 거짓 영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적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를 갈멜산 정상에서 대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종일 발여 발여 소리를 치르면서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옷을 찢고 했지만, 피를 흘렸지만 그들 제단은 불이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거기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열두 통의 물을 붓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줄, 여호와만이 적는 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재물을 태워버리고 물까지, 도랑이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현장성이 중요합니다. 현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분을 배우는 거고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순복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고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실종되거나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예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권세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단 한 분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분을 만나는 이 접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 안에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물은 물이고 포도는 포도, 완전히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그거예요.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이 아주 본능적으로 문제가 있고 우리 본성적으로 악하던 우리의 심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현장이 예배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물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떨어지고 거기에 불이 모든 물을 핥아서 여러분 하늘로 올려지는 이 순교로 올려지는 그것이 큰 비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원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혹은 몇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종교적 행위에 갇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단 한 번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이런 형식질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거의 많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는 응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적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다른 현장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러죠.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지면 거기는 큰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건 세상이 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거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거기 있다. 내가 거기서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물리적 거리를 두면 안 돼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거리에 회복이 있어야 돼요.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돼요. 내 중심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아, 오늘 우리 친구들 동창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좋은 일이 있다는데 내가 참 애써 내가 물리치고 오긴 했지만 마음이 자꾸 거기 있는 거예요. 저 무등산 단풍은 어떨까 만약에. 거기서 노는 사람들의 친구들의 그 얼굴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앉아있는 예배가 그리쳐져버리 이건 예배가 아닌 거죠. 내 몸만 따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같이 오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물리적 거리를 두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에서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너희들이 가까이 나오라. 이게 30절이에요. 가까이 나오라. 두 번째 요구가 뭡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정년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외치며 부렸던 그들이 정말 그것에 피범벅이 되고 그것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사람들의 피를 뿌렸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새롭게라는 거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재정비하라. 그리고 도랑을 파라. 그리고 열두 지파 예, 이름으로 물을 길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랑에 가득 채우라. 이것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해보세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물을요 도랑에다가 철철 넘치는 열두 동이를 네 통씩 세 번에 걸쳐서 갖다 부으라? 미친 짓이죠. 아니 불이 떨어지러 원한 다음에 바짝 바른 나무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이 적신 나무를 올려놔서 어떠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예배 현장에서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것에 우리의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드린다는 거고 말씀 앞에 순종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상처로 정말 논리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돼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떨어진 곳에 곧 실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위에서 유가 창조되어져요. 그리고 창조된 피조물이 정렬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와 생명나무 과실 이 실과 이 두 가지를 놓으셨죠. 이거 왜 이 두 나무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불필요한 나무를 그 동산 주거 센터에다가 하나님이 놓으셨겠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기준이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불순종이죠. 생명나무 과실은 먹어도 좋다, 이건 순종이죠. 그러니까 네 생명나무 과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을 가늠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적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아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배 현장에 있어서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게 상적으로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돼. 난 저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사원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어떤 경험적 지식과 정보와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되는 현장 예배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현대교회는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신학이,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세상적 논리가, 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습니까? 네 편, 내 편 가르고. 아니 그게 세상에서는 그게 통한다고 칩시다. 근데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는 어떤 신분의 교차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예배드는 그 현장인데 거기서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이데올로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 그걸 따져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준하는, 내가 지지하는 것이 곧 절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그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은 또 내 편에 또 반대의 생각을,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렬되어 지어야 된다면 무너진 재단, 하나님의 중심적인 재단이 다시 세워져야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재단 안 됩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지어진 모든 시스템은 안 되는 거예요. 재단을 수축한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는 그 기초성을 쌓으라는 거죠. 열두 돌을 거기다가 쌓습니다. 열두 돌. 이 명령을 하면서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지 않느냐. 열두 돌은 이스라엘 전 백성의 대표입니다. 근데 이 열두 돌을 세우라는 장면이 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에 가나안 이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지고 온 열두 돌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웁니다. 그리고 감격적인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과 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나만의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열두 돌,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함께 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는 소중하고 너의 예배는 틀려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이 마음이 정렬이 안 돼요. 한국교회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교회가 또 있을까요? 전 세계의 지도자들, 열방들이 놀랍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그런데 과연 지금도 그 은혜와 축복을 잘 가지고 있을까요?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마치 강로의 구려를 보는 것과 같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런 교회로 전락을 했습니다. 함께, together란 말이 없어졌어요. 더불어란 말이 없습니다. 전부 개인 플레이어예요. 각자예요. 아니면 끼리끼리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죠. 우리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가 뭐죠?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여, 하나 됨이에요. 한 가족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보세요. 거기에다가 물 이 네 통씩 세 번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열두 통입니다. 그 열십이, 열두,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열두 돌, 그리고 열두 통의 물. 중요합니다. 도랑에 넘치도록 붓게 합니다. 이건 도대체 3년 반 동안 비라고 하는 꼴을 보지 못했어요. 극심한 기근 속에 살아요. 근데 그 많은 물이 어디서 구하겠으며, 또 그것을 도랑 파고, 여러분 이 도랑에다가 물을 붓는다는 게 얼마나 낭비적인 일입니까? 근데 그거 하래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멘하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게

아니, 들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 푸시하시는 거예요. 왜? 우린 사랑하시니까. 근데 어느 경 때문에 풀림이 끊겨요. 내 무시래요.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야지. 야, 네 전재산, 그 중에 절반 가져와. 그러면 쉽게 아멘하고 가져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벌어든 돈인데 내 평생 동안 수고하고 내가 아껴서 가지고 벌어놓은 건데, 아니 이건 내 거라고요, 하나님? 이거는요, 극심한 그 기근 속에서 3년 반 동안의 그 기근 속에서 정말 물 한 방울도 서러운데 거기 있으면 그냥 마셔야 돼. 생명의 물이야. 그건 피야, 피. 근데 물 12도 갖다 부어라? 그거 쉽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산적인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벳사다 광야에서 5,000명의 남자 장정만 해줄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듣다가 사람들이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 됐는데 온 종일 굶었어.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빨리 이제 집으로 보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니 우리가 없는데요. 아니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 머리가 기가 막혀 돌아 계산적인 이 사람 다 먹이는 샘뱃돈 돈도 필요 무려 부족하다 이게요. 그런데 안드레라는 이 제자가 어디서 먹을 걸 찾지? 하다가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끼, 엄마가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간다니까 한 끼 도시락을 챙겨줬어. 그게 오병이어야.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가지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데,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나눠주는데요, 놀랍게도 막 그냥 떡이 불어나고 고기가 막 불어나기 시작해요. 거기에 있는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 노인네까지 포함하면 적히 15,000명에서 20,000명. 그래 추산을 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라 12광주리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어디에 있죠? 말씀 앞에 순복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파괴시켜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고 능력이고 권세인 것을 만 민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저는 지난 45년 동안 계속 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한길 일만은 걸어왔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할 때 제일 고민이 많아요. 아, 죽은 지경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주여 이 마른 땅에서 이 빈 땅에서 이 축박 땅에서 성전을, 그것도 뭐 조그만한 성전도 아니고 그 대형 성전 비전센터를 지으라뇨.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만 해도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몇백억 들어가는데 우리 이 빈촌에 있는 마치 갈릴리 가나 같은 이 좋은 구석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주님? 근데 주님은 알아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설교 때 이런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 사람들은 정렬한다. 기억하십니까? 아, 내가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정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제가 그렇게 배수지를 쳤거든요. 하루에 네 번씩 기도 집회합니다. 건축 붕괴는 안 합니다. 작정도 안 시킬 겁니다. 자원에서 헌금하시면 돼요.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억지로 헌금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마지막이 뭐냐? 반대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배수진이에요. 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린 현장이 바로 그 현장 아닙니까? 저는 지난 45년을요, 저를 위해서 뭔가 할 수가 없었어요. 물질을 그냥 내 마음대로 저축할 수도 없었고요. 왜냐면 계속 하나님이 일하라 하시고 계속 명령을 주시니까 내가 챙길 겨를이 없었어요. 또 그럴 마음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아예 원초적으로 봉쇄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나만 따라오라고 주님이 줄기차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내가 선포하는 그곳에 내가 준비시켜 놓은 일이 있다는 거죠.
37절을 보면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한국의 산재인 모든 교회들과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재정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정렬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식이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는 가운데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으면 기도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단이 무너졌으면 감사의 제단 다시 수축하십시오. 불평의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까? 아는 거죠. 알았는데도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제 순종 길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길입니다. 흐트러진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하는 겁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우리 가슴에 서는 짓일까요?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날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피와 같은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아까운 그 시절에 자기들 지파의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열두 지파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그건 대표적인 거죠.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이 함께 살아나는 이유입니다. 같이 살아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측의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어떤 야외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신 그분이에요. 예배는 받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예배 현장은 드리는 현장이지 받는 현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받으려고 와요. 그러니까 늘 불만족스럽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나? 반복적으로? 가봐야 뭐 똑같은데. 그런 손해본 듯한 이런 손해의식이 생길 거잖아요. 그런 고약한 마음으로, 불순한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들 예배이겠습니까?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현장입니다. 피 같은 물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 같은 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랍게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지 않아요. 기다리시기도 하시죠. 근데 즉석에서 이 엘리야의 제단처럼 불이 떨어지기도 해요. 어떤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남용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죠. 제사장에게 남용한 자가 나갈 수 있는 길을 딱 한 길을, 치유를 받았을 때 그 증명서를, 그 확인서를 띄기 위해서, 그래야 자기 이름이 복권되니까요. 그전에는 호적에서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죽은 사람 지금 받았어요.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란 말은 이제 너희들이 나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아, 여기서 기도해 주십시오. 했나요? 안 했어요. 제사장들이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나가버렸어요. 그들은 이 주님 앞에서는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주님께 사례해서, 여러분 저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보집에서 뭐 대단한 게 있었을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감사에 사례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받고 불이 떨어지고 응답이 왔어도 그 다음에 스텝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스텝이 꼬이면 그 사람은 이제 그 한 사건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드려지는 계속 지속적인 예배의 삶을 살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보따리, 축복의 보따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덩어리가. 믿어주십니까? 이것이 예배 드린 자의 연쇄적 반응입니다. 도미노 이펙트와 똑같아요. 도미노 한 조각을 딱 쓰러뜨렸는데
예, 여러분 보십시오.

0: 조그마한 조각을 이렇게 떴다면 16번째는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넘어진대요. 16번째는. 여러분 아시죠? 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한 거예요. 그 거대한 것이.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유럽에서 나귀 한 마리가 날갯짓 하는데 여러분요, 이 지구촌 반대편에는 폭풍이 일어나요. 이걸 나비 효과라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연쇄적 반응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아직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올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하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장 소중한 나의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도미노 이펙트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 45년 전에 조그만한 이 셋방 2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이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동네 있죠. 난민 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성전 건축만 5번 했습니다. 이곳에서 아마 이런 전례도 어디에서 찾기도 쉽지 않겠지만, 근데 우리가 뭐 가진 거 있어서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붙잡고 순종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하게 하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된 거잖아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전능자 위대하신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야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야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도움의 돌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전쟁에 능하신 아버지요, 나와 함께 싸우시는 아버지임을 신뢰합니다. 지금도 그렇거니와 내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장차 우리 주님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환경을 졸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 엘리야가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거기에 불이 떨어졌고 큰 비를 몰고 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피다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675-3004번 포도원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위드 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위드 힘 지금 출발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9-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예심선교회는 전도의 뜻이 있는 지역 목회자 및 성도를 대상으로 1일 전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장소는 광주북구 양일로에 위치한 새은혜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찬양문화선교회는 다윗처럼 찬양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8일 주일 오후 5시이고 장소는 전남 광주 화순군 학포로에 위치한 한이움 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44-3660번, 010-9644-36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오늘도 한 탈북민의 간증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출연하신 분은 김포에 사시는 김민수 집사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정착 10년이 넘어가면서 탈북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은 어떻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통일 준비를 위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평소의 생각과 또 한국 교회에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나눠주실 텐데요. 집사님의 이야기를 저는 먼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탈북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만 함께 갈 동역자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김민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이 땅에 정착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탈북민분들이 더 소명을 갖고 복음 통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증 만나보실까요?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처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에 우리 3만 5천 명 탈북자 그 누구도 다 와서 마음껏 살게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탈북자를 대신해서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북에 있을 때 그렇게 궁상스럽게 살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또 제가 이제 사는 게 황해남도 해주시 해청동 76반에서 살다 왔어요, 제가. 근데 우리 황해도는 이 대한민국 TV가 다 걸려요. TV 켜면 바로 나옵니다. 남수선 TV가 바로 걸려요. 근데 제가 살 때만 해도 북한에 이거 반도체 TV가 없었거든요. 다 이거 러시아식 관식 TV였어요. 그래서 불이 전기가 오면 TV를 켜면 그 관식은 한 30분 달아야 TV가 나오거든요. 중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중계소에서 아직 좀 열이 나야 TV 중계가 되니까. 근데 한국군은 키면 바로 나와요, TV가. 그 저게 뭐지? 아, 저거 남수선 TV네. 얼른 껐다가 그게 하루 이틀 반복되다 나니까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 총살하거든요, 실제 북한에서. 그러니까 뭐 창문에 이불 덮고 뭐다 가리고 집에다는 일부러 먹을 것도 없는데 계산 나온 거 사다가 밖에다 매놓고 찢으면 얼른 꺼야 되니까. 그러고 봤어요, TV를. 봤는데 그때 제가 본,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리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연가, 목욕탕집 남자들, 살다 보면, 보고 또 보고, 이게 중독이라는 게요, 이건 마약 중독은 갖다 대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 드라마를 보다 나면, 남녀 간의 사랑도, 에? 이게 남자 형제, 여자 형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보고 또 보고가 아마 그걸 거예요. 언니가 자기 남자친구 만나러 갈때 입으려고 몰래 사다 나온 옷을 동생 입고 가서 막 싸우는 장면이랑 나오더군요. 그걸 보면서, 이야, 사랑도 저렇게 하는구나. 북한 사람들도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기 시작한 게, 그걸 안 보면 뭐 잊어먹은 것 같아요, 항상. 그 아버지도, 야, 그거 치안 됐다, 빨리 켜라, 빨리 켜라, 이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보기 시작하다가 전기가 안 오잖아요. 전기 와야 TV를 보고 왔으니까 강내 있는 거, 쌀 있는 거다 팔아서 배터리를 사다 놨어요. 배터리로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황해남도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다 알아요, 한국을. 다 알아요. 실제예요, 그거는. 그 정도로 북한 사람들이 그게 너무 세뇌된 교육만 받다가 이런 거를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해주에도 그이 축구 경기장이 있거든요. 그 직장, 뭐 기업소, 뭐 인민반별로 너네 몇 명씩 동원해라,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가요. 가서 보면, 혹시 여김에 밤꽃 사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밤꽃 사세요. 북한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가씨들, 같이 시집 간 그, 가정 부인들이 밤에 몸 팔러 나가요. 역전으로. 그게 밤꽃 사세요. 밤꽃 있어요. 밤꽃 사세요. 밤꽃. 실지가 그래요, 북한이.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꼭게 그, 저, 우리 해주 그 축구 경기장, 그 경기장에서 이제 총사를 하는데, 한 70명이 나와요. 첫 번째가 밤꽃 장사인 사람들. 사회주의 이제 그거를 이제 문란시켰다는 거죠, 황색 바람에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총살은 아니고 단련대를 보내요. 무보수라고 그러죠, 일명. 그 다음에 총살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 본 사람들이 잡히면 총살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무슨 수로 다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본 사람들은 교화소, 감방 보내고, 그 CD를 또 북한에도 그 기술자들이 많아요. 자동화 이제 전문학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CD로 제작을 해서 팔아요. 이런 사람들은 총살을 하거든요. 총살할 때 보면은 뭐 제일 앞에 가족을 앉힙니다. 죽는 사람 앞에 가족을 앉혀요. 실제예요, 이거는. 가족을 앉히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직장 사람들 이렇게 앉히고 한 11m 밖에서 쏴서 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북에 있을 때 너무 봐서 그럴 일이 해요. 이게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지만 그걸 하도 보니까

0: 저는 왜 잡혔을까? 잡히지 말지. 이릅니다. 이게 북한 실태예요, 실지가.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거 누구도 못 막습니다, 이건. 이건 못 막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가 안 올 때는 집집마다 라디오가 다 있습니다. 건전지 약으로 오고, 배터리 요만한 거, 그걸 하는 게 장마당에다 다 사다 놨어요. 사다 놓고 TV를 못 보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걸 듣거든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 결혼식 때 이렇게 북한도 이제 결혼식이 있거든요. 여기 한국 결혼식하고는 다르죠. 북한은 여자집이건 신부집이건 신랑집이건 그 여자집에 남자가 이제 여자를 데리러 이제 가요.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면 여자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노래를 하거든요. 또 남자집에 와서 또 남자들 친구들이 이제 오락교 비슷하게 하고 여기서 한국 노래 한번 하면 아주 으쓱해지죠. 에? 진짜 으쓱해집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 노래 모르는 사람이 숭치예요, 숭치. 모조리 바보.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이제 뭐 이제 그 드라마 이제 그거는 그 정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아시겠잖아요, 흐름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사랑이거든요. 국정원이나 하나원이나 이런 데 가면 뭐 교회에서도 나오시고 또 이제 뭐 성당에서도 오셔가지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북에 있을 때는 사랑이라는 게 남자 여자 좋아하는 거지 뭐 이랬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듣는 노래가 여러분 무슨 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제일 먼저 듣거든요. 우리 탈북자들이. 처음에는 그 노래 들을 때 이제 뭉클하죠. 감사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3만 5천 명 되는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지금 사는데 과연 우리 탈북자들이 그 사랑을 다 아는가 이걸 말씀드리자. 나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거밖에 몰라요.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사랑을 또 전하기 위해. 근데 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 탈북자들 중에. 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TV에나 뭐 이렇게 나와서 방사라는 사람들도 탈북자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모여드려요. 아니 집 주고 정착금 주고 다 줬어요. 6.25 참전용사보다 혜택을 더 받습니다. 우리 탈북자들. 애들 데려오면 대학 다 무상으로 보내줘요. 근데 뭘 힘들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우리 탈북민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흑안삽을 떴어요. 그 북에 있을 때 남선놈들 죽이자 살리자 이치다 와가지고 뭘 힘들다는 거예요. 뭐를. 여기서 또 뭐 어떻게 해달라고. 교회 오면 밥 주죠. 안 줘요? 밥 주죠. 아니, 뭐 어디 가갔다 가면 다 보내주죠. 우리 탈북민들을 위한 이런 그 시스템이 한국에는 잘 돼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나 뭐 사회 단체나 이게 잘 돼 있어요. 근데 혹시 통일에 관한 거는 우리 탈북민들을 빼놓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동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면 뭐 준대? 첫째가 그거 물어봐요. 뭐 준대? 아 거기 뭐 소정의 선물도 있다고 그러더라. 돈 안 준대? 안 가. 과연 우리 탈북민들이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부터도. 저는 오늘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고맙죠. 고향에 그 북에다 고향을 둔 사람으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기 있는 3만 5천 명 탈북자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어떻게 준비시켜서 통일됐을 때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떤 말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집사님의 이야기 먼저 전반부 들으셨는데요. 어떠세요? 이 탈북민들이 복음통일의 전사로 거듭나고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지금 사랑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서서 일꾼으로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마 시사하는 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집사님의 간증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지금 흐르고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우리 있는 사람들도 관리 못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처음에 가서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뭐 선악과가 어떻고 뭐 저게 무슨 소리야? 저거 뭔 소리야? 저거 뭐 성령으로 잉태돼서 뭐했다. 아니 저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뭐 그 성령님이 한번 눈길주니 끼고 임신했다는데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서 한 5, 6년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성경은 과학으로 접근하면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제가 한 5, 6년 교회를 다니면서 또 여기 한국 분들하고 마주치고 뭐 어떤 땐 뭐 서러움도 당하고 뭐 이러면서 보니까 아 이게 성경이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 알 때 또 우리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준비하고 고향에 갈 때 내일이라도 통일돼서 간다고 하면 뭐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라면이라도 갖고 가야 하잖아요. 라면 사가지고 갈 돈이 있어요 탈북자들? 아마 몇 없을걸요? 우리 탈북자들이 과연 이런 시스템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또 사랑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오늘 저는 항상 오리지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탈북자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말자.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말자. 그러면 자기는 사랑만 받아야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사랑만 받아야 줄 줄도 알아야지. 북한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황해도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농사 짓는 지방에 있었거든요. 황해남도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그 기름진 그 연백 평야가 있어가지고 쌀이 아주 넘쳐나는 곡창지대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황해남도에 제일 없는 게 니을자 붙은 게 제일 없습니다. 쌀, 물, 불 없어요. 황해도는 석탄도 안 나고요. 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근데 그 쌀은 많은데 온 나라가 달라붙어서 그걸 뜯어먹으니까 가을이면 우리는 뭐 그럴 말이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북한은 가을이면 준엄한 가을, 피어린 가을이거든요. 그때 벼 하나라도 못 훔쳐오면은 굶어 죽어요. 실지가. 근데 굶어 죽는 것도요. 뭐 요런 뭐 간단하게나 이런 애들은 안 죽어요. 6살, 7살짜리 애들이 제일 많이 죽거든요. 걔들이. 근데 그 보릿고개 때면 쑥이 없어요. 너무 뜯어먹어서. 근데 그 쑥도 우리는 약처럼 이렇게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쑥떡이고 쑥밥이고. 근데 쑥으로만 열흘을 먹어봐요. 쌀 한 톨 안 먹고. 강영실이라는 말 들어봤죠? 영양실조. 강한 영양실조. 그래서 강영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이 빠지고 찌고 하는 데는 다 적인데 코는 웬만해서는 살찌고 살 빠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보면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코가 작았나? 왜 얼굴이 너무 살이 쪘는데 코는 안 찌다 나니까 코가 별로 작아요. 내가 코가 작아졌어요. 뭐 이게 탈북할 때는 코가 엄청 컸는데 근데 이거 코가 여기 살이 빠지면 죽어요. 그 사람은. 그 강영실이 그 영실 4단이 오면 3단이 오면 이 홍문이 열리고 4단이 오면 이 코가 이렇게 꺾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그건 무슨 현대의학으로도 못 살려요. 6살, 7살짜리 애들이 그렇게 죽거든요. 그거를 볼 때는 정말 가슴 아프죠.

정말. 그러다가 지금 고독사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 가족 아홉을 데리고 배로 건너왔으니까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혼자 오신 분들이 진짜 장기 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0: 살 수가 있을까? 과연 10년 동안 기초수급 받으면서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북한은 황해도는 그렇게 곡창지대래도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제일 많이 굶어 죽는 게 황해도입니다. 저 해산이나 저 양강도 이쪽은 중국하고 국경을 했기 때문에 뭐 밀수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든지 먹고 사는데 우리 황해도가 제일 힘들거든요. 제일. 그래서 북한에는 말이 있어요. 우리 황해도 보고 땡이도라고. 멍청화되는 거죠. 우리 황해도 보고 그러거든. 우리 황해도 사람들 보고 옛날에 석전경우라고 했대요. 우리 황해도 사람들 보고. 돌밭을 갈아엎는 소. 근데 그게 좋은 말로 하면 아주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저거 뭐 김정일이가 죽으라고 때려 몰아도 알았습니다 하고 돌밭 가는 저 멍청한 놈들. 이러거든요. 우리 황해도가 어느 정도까지 뭐 인권이라는 건 북한에는 없고요. 작업반장에서 여기로 말하면 이장? 이장이 아침에 일을 나가면 그 분조장들한테 그래요. 야, 1분조장 오늘 몇 마리 나왔어? 수컷 몇 마리 나와? 암컷 몇 마리 나왔어? 이러거든요. 실지가 그래요. 여기서 그 말이 하여튼 뭐 난리도 아니죠? 그것처럼 그런 나라를 해방하고 이거는 당연한 우리나라의 의무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통일이 된다고 하면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준비가 안된 사람들 한 2천만 명 받아가지고 지금 3만 5천 명도 처리 못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그게 저는 제일 걱정이에요. 통일은 꼭 바라지만 우리가 남북이 하나로 합쳐지면 더큰 하나가 되겠죠. 틀림없이. 근데 그 내용도 좋아야 하잖아요. 저는 그게 탈북자로서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제일. 제일 가슴이 아파요. 과연 통일이 돼서 그 2천만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컨트롤을 하고 저걸 어떻게 바로잡을까? 그게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 나가서도 기도드리는 게 우리 북한 사람들한테 밝은 눈을 달라고, 밝은 눈을 달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뭐, 배고픈 것도 해방되고 하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진짜 국가가 뭔지, 민족이 뭔지, 인권이 뭔지, 이거 보는 눈을 가져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려요. 우리 목사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들의 뭐 불쌍함이나 가련함이나 이런 거를 하기보다도 그 사람들의 의식을 깰수 있게끔 이거를 기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3만 5천 명 되는 탈북자들을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진짜 진짜 통일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 받들고 나가서 1,000배, 100배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길러내는 게 우리 교회의 몫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보면서, 정말 밝은 눈을, 정말 정직한 눈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을 많이 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매일 철야 시간에 간증으로 함께하신 김포에 사시는 김민수 집사님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참 많은 혜택을 누리는 듯하지만 이들이 자립하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헌신할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한국 교회들이 또 다음 스텝을 나아가야 해요. 일꾼을 길러내고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더 많은 기도로 함께하고 그런 역할로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끝찬송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를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김상균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지난주 극동방송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방송사로 걸려온 전화를 마침 경비 근무를 하시던 집사님께서 받게 되셨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계속 말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사연인 즉슨 딸이 북한산에서 낙상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그야말로 긴급한 기도 요청이셨대요. 전화를 받으신 경비집사님은 저희 직원들에게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바로 공유해 주셨고요. 본인도 기도하시며 너무 걱정이 되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시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내드리셨다고 하십니다. 며칠 후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던 그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따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정말 기적적으로 뼈가 몇 군데 부러지고 또 타박상과 골절도 있었지만 수술도 잘 받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살아남이 기적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사고 당시 어려운 관문을 뚫고 취업이 됐던 때였는데 이번 치료가 필요하니 사직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회사 측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고 근무에 복귀하도록 배려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머님은 너무 감사하다며 그렇게 받게 된 따님의 첫 월급 중에 106만 9천 원을 헌금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왜 극동방송 서울 지역의 주파수가 FM 106.9MHz잖아요. 그 의미를 담아서 106만 9천 원을 헌금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세상엔 어지럽고 끔찍한 뉴스들이 넘쳐나는데 극동방송에선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오직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찬양 들으시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강중현의 목소리로 나는 민노라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오늘도 여러분과 따뜻한 시간 함께할 텐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문자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9507님, 오늘 예배 후 저희 교회에서 권사 선출과 장로님 투표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찬양 신청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셨으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9918님,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문자 보냅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목소리로 은혜 아니면 보내드리고요. 9507님이 신청하신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피아워십의 목소리로 이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아멘.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 뽀또야에서 말씀카드 액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347님, 이 시간 찬양이 좋아서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선하신 목자 듣길 원합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9391님, 이 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이 물들여지길 소원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소망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해 주셔서 감동이 됩니다. 꼭 그런 가을이 되시길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선하신 목자 조수아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윤형주였습니다. 1668님, 올 3월에 갑자기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딱히 좋아하지 않는

라고 생각했는데 천국 가시고 나니 왜 이리 더 그립고 보고 싶을까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한 마음을 적어주셨습니다. 그 간절함과 그리움이 전해져서 뭉클한데요. 주님이 힘주시고 평강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곁에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또 품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맺겠습니다. 끝곡으로 서로 사랑하라 송정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이규용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그땐 그랬지 두 번째 시간 교회 국수가 맛있었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함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땐 교회 국수가 참 맛있었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만 해도 주일날 예배 마치면 교회 식당은 항상 음식 냄새가 났어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거기에 이렇게 스댕 그릇이라고 하죠. 그게 정말 이열종대로 쫙 펼쳐져 있고 그 안에서 집사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국수를 삶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아내가 출산을 하고 하면서 제가 요리도 좀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요리에서 가장 귀찮은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고명이에요. 고명. 그냥 국수도 삶겠고 국물도 하겠어요. 근데 고명이라는 게 말 그 자체로 약간 꾸밈이잖아요. 애호박이 올라가든 당근이 올라가든 크게 맛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약간의 식감, 약간의 그 맛을 위해서 그 애호박을 다 채 써시고 막 유부도 올려주시고 김치로 잘라서 올려주시고 당근도 썰어주셔서 볶아가지고 올려주셨던 그 기억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정성과 노력과 애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런 국수를 맛있게 끓여주던 교회를 다닐 때는 어렸어요. 그러니까 국수가 너무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코스트코가 있었어요. 코스트코 1층에 가면 그 피자와 그 베이크와 이런 걸 팔잖아요.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마치면 친구들이 야 우리 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야 코스트코 가자 피자 먹자 하면서 친구들을 꼬셔서 코스트코로 가는 거죠. 코스트코 와서 먹고 막 그 국수가 굉장히 좋고 감사하고 노력이 가득 담겼던 건데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 이거 되게 귀한 거구나 가치로운 거구나 라는 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제 안 믿는 친구 한 명을 교회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이 친구는 뭐 예배 내내 졸죠. 뭐 찬양이 뭔지 알고 설교가 뭔지 알겠어요. 그냥 막 졸다가 야 아 배고프다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제 어머니 헌금을 이렇게 못한 상태여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 교회 식당으로 가자 거기에 국수를 줘 하고 같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국수를 먹었어요. 맛있게 후루룩 먹고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친구가 국물까지 다 원샷을 하더니 아우 가자 배부르다 야, 얼마야 하면서 막 주머니를 뒤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 우리 교회 국수 공짜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이걸 왜 공짜로 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네 어머니께서 식당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국수에 얼마만큼의 노력이 들어가는지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 건지 공짜로 줄 만큼의 그런 쉽게 여길 만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왜 공짜로 줘? 너네 교회 뭐야 왜? 자선사업이야? 막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렴풋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나는 그냥 안 먹고 코스트코나 갔던 그런 매주 제공되니까 쉽게 여겼던 그런 국수인데 아 사실 이거 되게 귀한 거구나. 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간 거고 되게 많은 수고가 들어간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 국수를 왜 공짜로 주지? 저 집사님들은 왜 저렇게 매주 열심히 일주일 동안 또 가사노동을 이미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미 뭐 다른 직업을 가지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고서 왜 주일까지 와서 교회에서

그러고 그게 끝인 줄 아세요? 끝나면 또 그 수많은 설거지와 바닥 청소와 이걸 왜 매주 하시는 걸까? 그제서야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제 집사님한테 슬쩍 여쭤본 겁니다. 아니 집사님, 근데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교회 왔었는데 이걸 도대체 왜 공짜로 주냐요? 그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궁금해요 집사님. 이거 집사님들 왜 이렇게 공짜로 줘요? 교회는 이걸 왜 공짜로 줘요? 이런 식으로 고등학생 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집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답변이 아직도 생생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운전을 하면서 씩 웃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의 맛을 모르는 사람도 이 국수 맛은 보러 오거든.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예수의 맛은 아직 모를 수 있어. 근데 나 이거 국수 끓일 때 정말 정성을 다하거든. 정말 좋은 재료 쓰거든. 정말 애를 쓰거든. 이 국수 맛은 보러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의 맛을 아직 몰라도 국수를 통해서, 국수 맛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까이 올 수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생각해보게 된 거죠. 실제로 제 친구만 해도 뭐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는 뭐 연락이 닿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회의로 국수 먹으러 몇 번 왔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의 맛을 모르는 분들도 그 국수 맛을 보고 교회에 정착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와 생각해보면 실제로 제가 다녔던 어렸을 때 그 교회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다니던 교회였어요. 그분들이 물론 교회가 좋아서 오고 예배가 좋아서 오지만 한 끼 나를 채워주고 충족해줄 수 있는 그 국수가 오실 수 있는 동기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딱 그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맛을 모르는 이도 이 국수 맛을 보러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아 그럼 국수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도구였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가 뭐 강변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고 뭐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았고 그다음 극동방송에서 예배를 했고 이런 어떻게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가시는 두 어르신의 모습을 보고서 정했다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시작됐던 그 기반이 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걸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오래 남아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때는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요한 목사님의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한 목사님 초등학교 시절에 요한 목사님의 친구 세 명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요한과 새 친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새 친구를 데리고 요한 목사님이 어디를 데려가냐면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 좋아. 내가 생각할 땐 좋으니까 새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서 뜨악한 거죠. 왜 뜨악하는가? 이 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인데 교회의 문화도 좋은 문화예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교회만의 문화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만의 언어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만의 제스처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만의 표현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인 새 친구는요. 너무 낯설고 너무 외롭고 너무 기괴하고 너무 이상한 거죠. 어떤 배려, 어떤 언어적인 어떤 도움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약간 그저 이상한 공동체로 보이게 됐던 겁니다. 그러고서 그 새 친구가 요한 목사님한테 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너무 이상해. 너무너무 이상한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막 가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때 요한 목사님이 되게 가슴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서 그때의 기억으로 요한 목사님이 결심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함께하는 교회, 교회답지 않은 교회라고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답지 않은 교회, 그냥 다르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왜 다른가, 왜 그런 교회 같지 않은가, 왜 교회만의 문화만으로 구성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누구든 편히 올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교회를 만드신 거죠. 물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교회만의 문화도 있어야 되죠. 예배도 굳건히 세워져야 되고요. 예배의 영성도 있어야 되고요. 찬양도 뜨거우면 좋죠. 다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 그건 만

있는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교회만 위한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편하게 올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만큼 뜨거운 거여도 조금은 양보할 수 있는 교회. 그런 마음이 저변에 깔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시게 됐던 거고요. 예수의 맛을 모르는 이가 그래도 국수의 맛은 보러 올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이 여기 당장 예수님을 알고 함께하는 교회로 올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가 이 교회가 줄수 있는 이 교회만의 문화, 이 교회만의 배려, 이 교회만의 양보, 이 교회만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국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시간이 많이 흐르고 심지어 리더가 바뀌면 마음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교회 저변에 흐렀던 이 마음, 요한 목사님이 그랬던 이 국수라고 하는 마음은 과연 바뀌었을까요? 몇년 전에 제 써니 목사님이랑 설교에 대한 대화를 한참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설교를 더 잘하고 싶으니까 많이 여쭤보고 막 질문하고 했었는데, 그때 써니 목사님 저한테 해줬던 대답이 되게 기억이 나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야, 규용아, 우리 장인어른은 교회를 안 다니셔. 그래요? 전저 얘기를 왜 하지?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을 붙이는 거예요. 나는 매주 내 장인어른이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설교를 써.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상상하고 설교를 쓸 때, 언어를 조심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교인들만 아는 말, 교인들만 통하는 언어, 이런 것들을 자제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어떤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구나라는 걸 그때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누군가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의 맛은 모르는 그, 너무 사랑하는데 아직 예수님은 싫다고 말하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 먹고, 야, 나 니네 교회 한번 와볼래 하고 함께하는 교회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자가 내 옆에 와서 앉아있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노심초사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 때 무슨 소리 할까? 못 알아들을 소리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신경 쓰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신경 씀이 함께하는 교회 저변에 깔려 있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오늘 여기 앉아 있다고 상상하면서 오늘도 설교를 썼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한다면 어쩌면 교회는 이기적이고 교회는 자기밖에 몰라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뒤에 건반 치면서 노래 불러준 우리 태훈 형제님이 찬양 인도를 할 때였어요. 그런데 선곡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화목제로 삼으시니. 아시다시피 저는 함께하는 교회 목회자 노래 컨테스트에서 꼴찌한 사람입니다. 알아서 걸러서 들어서 어떤 노래인지 가사는 아시겠죠? 화목제로 삼으시니 죄 용서하셨네. 요거를 선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우리 다잘 아는, 물론 제가 불러서 잘 모르는 찬양이라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이거 따라 부르는데 아무도 무리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1부 예배 전에 8시 반에 연습 끝나고 태훈이 형이 저한테 달려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규용아, 규용 목사님,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연습하면서 생각해봤는데 화목제라는 단어를 모두가 알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목제라는 가사가 나올 때마다 밑에 설명을 써주려는 거예요. 화목제 땡땡,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화목제 땡땡, 뭐 어떤 제사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상징한다 라고 제가 썼어요. 화목제라는 가사가 나올 때마다 그걸 써야 되는 저는 어땠을까요? 되게 귀찮았을까요? 하나도 안 귀찮았어요. 태훈 형제도 어떤 마음을 저변에 깔아두고 선곡을 하는가, 찬양을 부르는가, 예수의 맛을 모르는 이가 여기서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슬리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있겠지만 최대한 없애보자. 저도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니까 그 설명을 하나하나 쓰는데 하나도 귀찮지 않고요. 쓰는 내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감탄했어요. 아, 그래. 나도 저런 거좀 캐치해야 되는데. 나는 예배 기획한다고 여기 앉아서 뭐 하냐. 아, 그래. 화목제라는 단어는 모두가 모를 수 있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저게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나 더 해.

드릴 거고 한데요. 또 한참 전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959년 한참 전이죠. 20살의 꽃다운 나이로 남편을 따라서 생전 밟아본 적도 없는 동양 땅 한국으로 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이민, 요즘은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 이민, 외국인들이 좀 있다 해도요. 그때 당시에 뭐 정말 없었죠. 그야말로 한국 이민 1세대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겪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좀 전에 함께 영상에서 봤던 트루디 사모님입니다. 말이 통하기라겠습니까? 제스처가 통하기라겠습니까? 정서가 맞닿겠습니까? 근데 트루디 사모님이 알고 있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회 집사님이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바로 뭐냐면 말도 안 통하고 제스처도 안 통하고 정서도 안 맞을 수 있지만 맛은 통해요. 예수의 맛은 몰라도요. 국수 맛은 알고 오듯이요. 이 사람과 통하지 않고 정서가 맞지 않아도 맛으로는 통할 수 있다는 걸 트루디 사모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밖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향기를 내뿜기 위해 또 장애로 고통 중인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예수를 맛보지 않았던 누구라도 와서 파이 맛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그 파이를 통해서 마음 열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바람 하나 가지고 일평생 파이를 구우셨던 그분의 마음. 저는 이 파이를, 이 트루디 사모님의 파이를 이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트루디 사모님의 국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수많은 국수들이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오는 그 징검다리로 그동안 수많이 사용됐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정말 한참 전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은 세무원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따졌다. 사람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죄인 중에 죄인, 어떤 교회와의 거리는 백리길이요 거룩과의 거리는 천리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내가 있었는데 그 사내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그 마태의 직업은 셀입니다. 셀이라는 직업은 뭐냐, 정말 모든 것에 세금을 붙였어요. 의자에 앉았네, 의자세네. 너 안경 썼네, 안경세네. 이렇게 하면서 일부 금액만 로마에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정말 욕심을 내면 낼수록 정말 그 욕심의 곳간을 가득 채울 수 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 됐던 매국노 중에 매국노,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 중에 친일파 같은 온 국민이 손가락질하는 죄인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태가 그 자신의 마음 한켠에 있었던 양심 탓일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강해서일지는 몰라도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마태가 세리로서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욕심과 어떤 그런 값어치들을 포함합니다. 이걸 다 두고 쫓아가기로 합니다. 우리는 흔히 늘 이 본문을 여기까지 봅니다. 아, 마태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부르시는구나. 근데 조금의 이야기가 더 숨겨져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약간의 추측을 얹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느 날 마태가 짐을 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돈이 가장 최고의 목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 아시잖아요. 돈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질타하고 비난해도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맨날 술 퍼먹고 뭐 룸사롱 가고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맨날 돈 얘기하고 돈 자랑하고 누구 거 어떻게 뺏을까 하는 그 죄인들의 모습.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짐을 쌉니다.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눈에 걸렸나 봐요. 눈에 밟혔나 봐요. 예수님 갑시다. 너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아니에요. 야, 표정 안 좋은데 뭐 놓고 온 거 있어? 사실요 주님, 제 친구들이 있어요. 이놈들은요, 저도 저지만 걔네들은 정말 당신과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걔네가 하고 다니는 꼬라지, 말투, 복장, 하는 행동, 그 숨겨놓은 죄악들, 아유 주님, 주님은 아예 닿지도 못할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네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가시죠 주님.

그렇게 하고 가자고 할때 예수님이 마태를 멈춰 세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불러! 밥 먹자. 밥 먹고 가자. 불러! 같이 놀고 가자. 네 친구들이라며 함께 시간 보내고 가자. 라고 해서 그 죄인들, 온 나라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확 째려보고 승질내고 더럽다, 죄인이다, 쟤는 왜 저렇게 사냐.

담배가 저렇게 좋을까? 어, 몸에 문신 봐. 하고 다니는 꼬라지 봐.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 그 청년들, 그 동료들, 그 누군가 있잖아요. 그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에이, 뭐 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이랑 놀아요? 저런 사람들이랑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이 무슨 선지자야. 당신이 무슨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니까 예수님이 방금 본문처럼 대답을 했던 거죠. 무슨 소리야. 난 이 사람들 때문에 왔어. 난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가장 거룩한 존재였는데 이미 너희를 위해서 왔어. 나 이거 하러 온 거야. 무슨 소리야. 거룩하다고 니네? 쟤네들에 비해서 거룩하다고? 무슨 소리야. 나는 이들을 위해서 온 거야.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와 함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를 느끼고 나를 누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거야. 얘네랑 식사가 아니라 식사 할애비를 하려도 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지탄을 받으면서도 고집하셨던 그 수많은 지탄받던 죄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끓인 국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국수를 끓이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고요. 그들이 자신의 그동안 했던 모습, 부족한 모습, 겉모습, 고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예수께로 나아가기 두려울 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야기 들었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국수를 끓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국수를 끓이고 계시고 끓이시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있어요. 함께하는 교회는 밥을 안 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함께하는 교회 밥을 안 드리긴 하는데 국수는 좀 끓일 줄 알아요. 어떤 국수냐면 오늘 이야기했던 국수죠. 국수 엄청 잘 끓이고 잘 끓이려고 노력하는 교회예요. 예수의 맛을 모르는 이에게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배려받고 사랑을 느끼고 양보받고 문화를 드리고 즐길 거리를 드리면서 여기를 통하여 어떻게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국수를 끓이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을 맛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국수를 끓이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배려, 어떤 양보를 건네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 여러분도 다 그 국수 맛보셨죠? 우리는 이미 그 국수 맛을 보면서 자라온 신앙입니다. 혼자 우뚝 선 신앙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배려를 받으셨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지금까지 자라온 신앙들이실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국수를 끓일 수 있을까?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국수를 끓일 수 있으며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국수를 끓여 맛을 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좀 더 편안히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삶에서 그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 조금 더 나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며 나를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국수를 끓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파이를 구우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끓일 수 있는 국수는 어떤 모양인가요? 하나님 제가 구울 수 있는 파이는 어떤 맛과 향기일까요? 제가 제 삶에서 당신을 소개하기 위해 그 전 단계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과 배려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레시피를 여쭤볼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이규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3-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영혼의 찬양 김혜숙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41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십니다.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사랑해 주셨던 그때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하는 내 원의 찬양 위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서울 모태 답장단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서울 모태탑 장단의 환란과 핍박 중에도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소프라노 강진희의 오 놀라운 구세주, 베이스 함성원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두 곡을 이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광주 극동방송 김혜숙의 내영혼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가을에는 많은 결혼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와 그의 아내 에비게일 애덤스의 이야기를 전해볼까 해요. 두 사람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이 시작돼서 애덤스는 정치와 외교 활동으로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에비게일은 홀로 농장 관리와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사이에 5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배우자이자 동반자로 산 에비게일은 181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슬픔에 잠겨있던 애덤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대요. 사랑했기에 기다렸고 사랑했기에 서로 책임을 감당했고 사랑했기에 긴 시간 먼 거리에 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의 끈으로 이어졌었다는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요.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2대 대통령 애덤스와 같이 믿음으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됩니다. 인내하는 거죠. 찬양 올립니다. 오영명 교수의 내 평생에 살아온 길, 지선의 은혜 두 곡을 읽게요.

찬양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시 한 수 올려봅니다. 제목 가을 편지. 하늘 향한 그리움에 눈이 맑아지고, 사랑 향한 그리움에 내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 순하고도 단호한 바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며 산길을 걷다 보면 툭 하고 떨어지는 조그만 도토리 하나, 내 안에 조심스레 익어가는 참회의 기도 닮았네.

조수아의 그 사랑 얼마나 듣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다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했어도 표현하고 고백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만으로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읽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가을을 맞아서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표현해 보시는 무르익어가는 저와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끝으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음성을 올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작의 문예정, 진행의 김혜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성경은 요셉과 모세 그리고 삼손 같은 여러 흥미진진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에스더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큰 비밀을 안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밝혀지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에스더가 위험에 직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여러분은 섭리의 뜻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보면 주님은 본인을 드러내지는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딸을 늘 지켜보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만난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죠. 이제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는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의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은 127개 도의 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이 신뢰한 조언자 무무간 역시 아내 디아나와 함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1: 이번 잔치가 마지막이라면 좋겠군, 디아나. 6개월 동안 이 귀족들을 접대하느라 진이 다 빠졌어. 사실 말이 잔치지. 이건 페르시아의 화려함과 위엄을 과시하는 거지 않나. 어제 보조병 하나가 술에 취해서 넘어지는 바람에 내가 직접 주문한 금잔에 금이 갔네.
2: 지금 모두가 지쳐있어요, 무무간. 오늘 밤에는 포도주를 좀 자제하세요.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1: 이제 가봐야겠어. 내가 아니라 폐하가 술을 좀 자제해야 하는데 술만 취하면 우리한테 이상한 요구를 해대니. 제가 왕궁으로 들어가자 넷이 비스타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비스타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무슨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비스타?
3: 폐하께서 술에 취하셔서.
1: 그래. 술에 취하셔서 뭘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
3: 술에 취하셔서 모인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보여주시겠다면서 제게 와스디 왕비에게 면류관을 씌워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1: 그런데
3: 저와 다른 내시들이 왕비께 가서 말씀드렸더니 얼굴을 붉히시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께서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1: 걱정 말게, 비스타. 내가 가서 해결하지. 자네는 다른 내시들에게 가서 왕의 눈에 띄지 말라고 주의나 주게.
3: 와스디 왕비께서 저희에게 포도가 잔뜩 담긴 그릇을 던지셨어요. 왕비를 정말 존경했습니다.
1: 어서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나 해. 아수에로 왕은 화를 주체치 못하고 상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손님들은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고 서로 지금 이게 뭐야? 여기서는 왕후가 왕의 말도 안 듣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왕께 가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 종과 함께 잠시 저쪽으로 가시지요.

0: 그가 다른 좋은 자들을 불러 모아 곧 폐하께 가겠습니다.
1: 지금 내 손님들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이 귀족들 앞에서 와스디가 감히 내 말을 거역했단 말이야!
0: 그것 때문에 긴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왕은 술에 취해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것이었고 와스디 왕비가 나타나지 않은 건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남자들로 가득한 곳에 여자가 함께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왕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왕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이번 상황은 그냥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왕비가 왕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페르시아의 명성에도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저를 포함해 나라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여섯 사람이 왕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페르시아와 메대법에 정통했고 또한 왕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2: 내가 자네들을 부른 건 그래, 잔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알고 있겠지. 와스디가 한 짓 때문에 난 도무지 화가 나서 못 참겠네. 자네들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을 잘 알고 있으니 내가 법적으로 와스디에게 어떤 벌을 줄 수 있는지 말해보게. 내가 손님들 앞에서 완전히 조롱거리가 됐단 말이야. 이 나라의 왕이 내가!
0: 제 생각엔 와스디 왕비님에게 두 가지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왕께 잘못한 것이고 둘째는 왕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귀족과 백성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이 얘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모든 귀부인들은 왕비를 영웅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남편들이 자기들을 부르면 이 얘기를 들먹이며 반항하려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2: 그런 것까지야 내 알 바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건가?
0: 폐하께서만 허락하신다면 칙령을 내려 와스디 왕비를 다시는 폐하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 국법으로 정해 변경할 수 없게 하며 또 왕비의 자리를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 칙령은 왕께서 통치하시는 방방곡곡에 붙여 남편의 위치가 부인의 위치보다 높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왕과 조언자들은 제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가끔 안 들을 수도 있는 법이죠. 제 아내 디아나도 그런 거요. 하지만 와스디 왕비는 하필이면 127개 도의 귀족들이 모인 앞에서 더욱이 왕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이성을 잃고 내린 어처구니없는 명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왕비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배신들이 와스디를 돕지 않은 것이지요.
3: 안나, 수상궁의 이 수영장은 멋진데도 요즘 이 왕궁은 좀 칙칙해 보이지 않아? 우리가 온 뒤로 정말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아.
4: 와스디 왕비가 떠난 후부터지 그게?
3: 그래. 근데 우리가 밤마다 왜 왕께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가도 그냥 밤하늘만 쳐다보시는데 말이야.
4: 맞아. 그래도 이제 화는 잘 안 내시는 게 어디야?

0: 아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점령하러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왕은 지쳐 돌아와서 그의 종 바드니에게 말했습니다.
1: 와스디를 본 지도 벌써 4년이 지났군. 와스디를 안 보니까 내 마음이 텅 빈 것 같네. 이제 화도 다 가라앉았는데 페르시아와 메대의 국법 때문에 다시 불러오지도 못하겠고, 이제 다른 왕비를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네. 꼭 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왕국을 위해서라도 왕비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놓을 순 없지 않나?
2: 제가 감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말씀대로 다른 왕비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왕비가 안 계신 몇 년 동안 어두운 기운이 왕궁에 돌아 어떻게 하면 그 어두움을 없앨 수 있을까 저희끼리 의논도 해보았습니다.
1: 그래, 무슨 좋은 수라도 생각해놨나?
2: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 모으고 궁녀 담당인 해계에게 맡겨 그들을 아름답게 가꾸게 한 다음에 왕께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를 왕비로 삼으시면 어떠신지요?
1: 참으로 좋은 생각일세. 미인 대회라. 그렇게 하도록 하지.
3: 이제 이 이야기에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으로 그의 선조들은 BC 597년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추방당했었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남았던 것은 하나님의 섬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라는 어여쁜 사촌이 있었는데 부모님을 잃어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워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에스더를 만나시겠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십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건 수산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었고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본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거든요. 왕의 명에 의해 많은 처녀들이 왕궁으로 몰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병사가 나타났습니다.
4: 예쁜 처녀들 모두 데려오란 왕의 명령이다. 널 데리고 왕궁으로 가야 하니 빨리 이리로 오거라.
5: 저요?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4: 왕께서 널 좋았을 것 같으니 걱정 말거라. 자, 어서 가자. 여기 정말 아름다운 처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6: 수고했네. 이제 내가 데리고 들어가지. 이쪽으로 오게나. 이제 앞으로 12달 동안 우리가 널 더 예쁘게 만들어줄 거야.
5: 12달 동안이나요?
6: 예뻐지려면 그 정도의 시간은 투자해야 하지 않겠나? 처음 6개월은 무리약 기름으로 몸을 가꾸고 그 다음 6개월은 향유와 여러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게 될 거야. 또 왕께서 좋아하시는 옷차림과 걸음걸이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걸세. 왕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내가 힘껏 도와주지. 그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알려줘야겠군. 1년 후 너는 왕이 부르실 때 왕 앞에 서게 될 거야. 왕이 부르신다면 저녁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겠지. 왕께서 너를 흡족해 하시면 너를 다시 부르시겠지만 반대의 경우 사스가스 내실을 따라가서 궁녀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건 곧 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아이를 가져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이해가 되는가?
5: 네. 너무 혹독한 조건이네요.
6: 인생이 가끔은 혹독하기도 하지. 그래도 지금 네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처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어쨌든 걱정할 필요는 없네. 내가 널 힘껏 도와 꼭 왕의 마음에 들게 할 테니까. 먼저 너한테 7명의 종을 붙여줘야겠군. 이제 시작해볼까? 파란색. 그렇지. 너한텐 파란색이 어울리겠군.
0: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왕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매일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왕궁의 모든 사람은 에스더의 착한 성품에 반해 에스더를 좋아했습니다. 1년이 지나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고 다른 부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헤게에게 배운 것을 되새겼습니다.
1: 들어와 내 옆에 앉아보아라. 쑥스러워할 필요 없다. 그래, 넌 이름이 무엇이냐?
5: 제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의 에스더입니다.

0: 만나. 왕께서 계속 에스더만 보자고 하시는 거 알아?
1: 내가 보기에도 와스티처럼 예쁘더라고. 왕께서 에스더가 얼마나 좋으셨음 벌써 왕비로 삼으셨겠어? 에스더를 위해 잔치도 베푸신다는데?
0: 내가 듣기론 전 국민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셨대. 지금 바디니는 왕이 내린 선물을 이것저것 나눠주고 다닐걸.

역사를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페르시아에 남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모르드개처럼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염려 가운데 안절부절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말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곤경에 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에스더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부족한 배경이나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아였던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제게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으시고 특별히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에스더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아름다운 왕비의 발견.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레이징 국악 오예입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하려면 적당한 스트레스가 필요하다고 하죠. 매사에 목표가 있어야 모든 신체 기능이 통합되고 잠재된 에너지가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확고한 목표와 방향 때문에 생기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좋은 채찍이 될 수 있다고 하죠. 단,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잘 태워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운으로 채워야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첫 곡 함께 합니다. 내 마음의 주여, 박경민의 대금연주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섬기는 대금연주자 박경민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계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미리네 국악선교단의 연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리네의 연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듣고 왔고요. 이번에는 세미한 소리 국악 선교단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그리고 큰 우와 조이 앙상블의 예수 사랑하심은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피리에서 해금 연주로 이어지는 세미한 소리 국악 선교단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를 들려드렸는데요. 흔히 서양 악기인 오보에를 일컬어 천상

악기라고 하는데요. 피리의 음색도 때론 장중하고 씩씩하지만 오보에 못지않게 목가적이고 평화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곡에 이어서 조이 앙상블의 예수 사랑하심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조결의 아쟁 찬양, 나를 받으옵소서, 그리고 이생강의 대금 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조결의 아쟁 찬양, 나를 파도없어서에 이어서 이생강의 대금 찬양 앨범, 은혜의 찬양 수록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두곡 함께 나눴고요. 이 곡은 두 대의 대금과 기타의 앙상블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 앨범에 있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가야금 찬양단 라파금의 연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두 곡을 남겨두고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혜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운으로 가득 채우는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김포 꿈꾸는 교회 이흥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추석도 다가오는데 여러분 가족의 가정에 또 하나님의 보호와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0: 아멘. 추석 명절 하면은 가족들이 특히 만나고 모이는 그런 명절이잖아요. 목사님 댁에는 와, 가족이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풍성할 것 같은데요. 몇 명이 모이나요?
1: 네, 뭐 일단은 제 딸들은 좀 이제 해외에 있는 딸들이 있고 그래서 한 딸과 일곱 아들과 저와 이렇게 기본 10명과 또 이제 고향에 가면 고향에 있는 친척들 같이 이렇게 만납니다.
0: 네. 한 딸과 일곱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서 다들 어떤 사연이지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그 간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나와주셨는데요.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어떻게 되셨는지 목회자가 된 이야기도 좀 먼저 들려주시죠.
1: 네,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됐고요.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특별히 제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마음에 확 밀려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0: 네. 목회자는 뒤늦게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1: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예수님 믿었고 대학교 때부터는 성경을 배우고 네.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대학교 석박사 과정 마치고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가르치는 일, 또 설교도 하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50대 네. 초반에 늦게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0: 네.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뒤늦게 또 목회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부르심을 받은 게 네. 제가 해외에 좀 있을 때 어떤 특별한 계기에 형제는 바이블 티칭의 은사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아, 내가 성경을 잘 알아서 잘 가르쳐야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했는데 한국에서는 목사가 아니면은 가르치는데 제약이 많더라고요.
0: 네.
1: 아,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칠 기회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0: 네. 목회자가 되신 이후로는 가르치는 사역에 흡사 물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셨겠네요, 목사님.
1: 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좀 담임 사역은 하지 않았고
0: 네.
1: 이제 한동안 기독대안학교에서 교장으로 섬기고 교회에서는 이제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교회 또는 회사 또 CBMC라고 하는 기독실업인회 이런 곳에서 정기적으로 설교를 꾸준히 많이 해왔어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죠. 네.
0: 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교육 사역도 많이 하시고 또 목회도 가르치는 목회를 주로 해오셨는데.

0: 인데요. 제가 또 오늘 초대한 특별한 이유는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일곱 자녀를 입양하신 아주 귀한 또 특별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동안 그 해외 선교회의 공동대표로 제가 섬길 기회가 있었어요.
0: 네.
1: 그런데 그때 저를 방문했던 분이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라는 지역에서 모슬렘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과 처음 만나는 거였는데 서너 시간 정도 교제하는 중에 모슬렘권에서 선교하는 서양 선교사들은 선교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고아들을 뭐한 10명씩 입양을 해서 평생 그 아이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게 선교다 그러더라고요.
0: 네.
1: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너도 입양을 해서 이런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라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에 훅 들어온 거예요.
0: 네.
1: 저는 딸이 셋이 있거든요. 딸도 많이 컸고 그때는. 그래서 입양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훅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 갈등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순종해야겠다 했는데 저 혼자 할수 없잖아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제 아내하고 세 딸에게 각각 동의를 받았죠. 내가
0: 네.
1: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가족이 같이 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동의를 받고 처음에 둘을 입양을 했죠.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저는 계속해야 되는데 1년에 2명씩 사실은 이제 많이 하겠다고는 마음을 먹었는데 나이도 있고 그래서 한 명씩 하면은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나이도 있어서. 그래서 제 입양 기관에 보육원에 제가 2명씩 허락을 받고 이렇게 2명씩 했는데 아내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조금 중간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임재를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좀 키워달라라는 그런 특별한 계기, 특별한 말씀, 그런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아내도 잘 동의를 해서 이렇게 2명씩 3년에 걸쳐서
0: 네.
1: 했는데 입양 특례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입양이 한동안 어려웠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서 좀 못하다가 조금 그게 해소된 다음에 제가 60살까지 입양하겠다고 했는데 59살 때 그때 다시 이제 아내도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한명더 해서 이렇게 7명을 할수 있게 됐죠. 너무 감사하죠. 뭐 네.
0: 네. 그 사람을 키우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하나님의 인재를 만드는 그 사역이 정말 귀한데, 목사님이 가정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1: 네, 이게 사실은 제가 들어보니까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회 적응을 못하고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관보다 부족한 부모가 더 낫다.
0: 네.
1: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들을 잘 키우려는 그런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잘 키워야겠다. 그래서 지금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 해서 얘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낸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귀한 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보람과 소신을 갖고 예,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0: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우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곱 아들들이 집에 온 나이가 2살, 뭐 3살, 뭐 요맘때라면서요.
1: 네, 입양이 이제 영아 입양이 있고 연장아 입양이 있는데
0: 네.
1: 저는 나이가 들어서 만 12개월 넘은 애들, 3살 된 애들, 2살 된 애들 이런 애들을 둘씩 입양을 했는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려고 어릴 때부터 늘 이제 성경 말씀 가르치고 교회 열심히
0: 네.
1: 데리고 다니고 큐티 세미나도 이렇게 기관에 가서 하면서 큐티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집에서도 같이 큐티하고 나누고 뭐 수련회라면 좀 열심히 따라다니고 하여튼 잘 키우려고 했는데 하여튼 잘큰 애들도 있고 좀 어려운 애들도 있고 애들 크는 건또 청소년 되면 부모에게만 영향받는 게 아니고
0: 사춘기가 또
1: 그렇죠.
0: 있으니까요.
1: 네네. 그리고 또 사춘기는 좀 거쳐야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네네.
0: 와, 집안 풍경이 이렇게 상상만 해도 어떻게 보면 사모님은 좀 힘드시겠지만 행복한 풍경에도 연상되기도 하네요. 따뜻한 가정으로 입양을 온 일곱 아들들도 참 복이고 또그 일곱 아들들이 2살, 3살, 그때 참 아이들이 귀엽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부터 부모에게 주는 그 행복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사모님은 또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네요.
1: 네, 그때 아내는 이제 그때 그런 행복한

0: 스토리들을 네. 써놓은 것들도 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애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깨쳐나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막 애들이 모르던 걸 갑자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너무 신기한 거. 그런 거 참 애들 자라는 모습 또 성장하는 모습 그게 참 새롭고 참 즐거웠던 것 같고
1: 네.
0: 또 애들을 좀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려고 좀 여행도 좀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진도 많이 남기고
1: 네.
0: 덕분에 애들 덕분에 부모도 여행을 했죠.
1: 네. 목사님 핸드폰에 보니까 아이들과 정말 가득히 찍은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이제 매년 가족 사진도 일부러 조금
1: 네.
0: 사진관에 가서 찍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기록을 남기려고 소중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려고 이름도 다 이제 우리 돌림자로 해서 바꾸고 다 네. 그렇게 해서 했죠. 네.
1: 네. 그 세 딸들이 지금은 또 많이 컸잖아요.
0: 네.
1: 그 세 딸들도 부모님을 돕는 큰 힘이 됐겠어요.
0: 네. 딸들이 2년에 한 번은 보자. 그래서 해외에 있는 딸들도 그렇게 오고 그러는데
1: 네.
0: 딸들이 또 이렇게 동생들 되게 아껴주고
1: 용돈도 챙겨주고
0: 네, 나이 차이도 나니까 이게 뭐 서로 비교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와서 용돈 챙겨주고 생일 축하해주고
1: 네.
0: 뭐 밥도 사주고 하여튼 사진도 같이 찍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또 우리 막내딸은 특별히 이제 애들 오면 꼭 한 사람 한 사람 호구해주고
1: 네.
0: 하여튼 굉장히 따뜻하게 잘해주죠.
1: 네. 네. 그 열 자녀를 키우시면서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 느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실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 어떠세요?
0: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원래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많이 하고 공급하심을 느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하시는 일들을 관찰할 기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애들을 먹이려면 쌀도 많이 들어가고 남자들이 잘 먹는데 쌀을 거의 사본 적이 없어요.
1: 네.
0: 그 쌀을 그게 누가 이렇게 공급을 해주세요. 마구.
1: 먹이고 입히시는 은혜가 정말 크네요.
0: 아, 쌀뿐만 아니에요.
1: 네. 그러니까
0: 반찬도 뭐 계속해서 공급이 돼서 뭐 우리가 해먹기도 하지만 들어오는 반찬. 옷도 이렇게 또 이렇게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1: 네.
0: 이렇게 옷을 아주 깔끔하게 좋은 옷들 또 비싼 옷들 우리는 못 사 입히는 옷들을 이렇게 막 해서 정리해서 애들한테 막 보따리를 몇 보따리씩 갖다 주고 그래서 애들 자라면서 거의 뭐든 애들도 옷도 좋은 옷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서포트 그냥 누가 요구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 참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참 마음이 따뜻한 분들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그 요구하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참 그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을 은인들을 많이 보내주시는구나. 돕는 분들이 많다. 너무 감사하죠.
1: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응답을 계속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더 감사하실 거란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들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사역이라면 사역이지만 이런 면이 있으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더 느낄 수 있는 거.
1: 아멘.
0: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데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이것은 참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돼요.
1: 네. 네. 어떻게 보면 특별한 도전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뒷일을 책임져 주시니까 자신 있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0: 맞아요. 좀 어려운 일을 기꺼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축복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멘.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입양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망설이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0: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는
1: 네.
0: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1: 아멘.
0: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 머릿속에서 너무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그냥 순종해서 하면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 이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 사춘기도 있고 또 자기의 출생의 비밀

0: 일도 있고 그래서 어려울 때가 와요.
1: 네.
0: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것도 또다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어렵다 그래서 평생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또 때가 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회복이 되고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다 부모 마음대로 다잘 크는 건 아니에요. 사춘기가 있고.
1: 자녀가 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0: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전도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거든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둘다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아들들이 앞으로 더 효도하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저는 다만 아무리 사고를 쳐도 사랑한다고 허그 많이 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애들이 그래도 앵겨요. 그렇게. 재미있어요. 네.
1: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따뜻하고 큰 마음을 목사님께 주셨는지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믿음, 말씀 교육을 어떻게 좀 하셨을까요, 목사님?
0: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집 가훈이 있어요.
1: 네.
0: 이거는 아주 애들이 평생 머릿속에 담고 인이 박이도록 하려고 달달달달 외우고 반복하는데 제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1: 황금률이요.
0: 황금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평생 그렇게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또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아들들한테 많이 강조하고 저는 특별히 뭐 코로나 같은 기간에 집에 많이 있을 때 거의 날마다 아이들하고 말씀 읽고 큐티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꾸준히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리고 교회 쭉 다니다가 요새는 이제 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다니고. 예, 그리고 몇몇 아들들은 좀저 신앙교육을 좀더잘 시키려고 기독대안학교에 보내서
1: 네.
0: 거기서 좀더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요새는 핸드폰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런 데 들어가면 이제 그런 거 놓고
1: 네.
0: 이제 공부도 하고 신앙교육도 받고 또 좋은 특강도 많이 듣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1: 네.
0: 또 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인재 만들기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군요, 목사님.
0: 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1: 네.
0: 아, 내가 할수 없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다 하고, 물론 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내려놓고 제가 부담을 좀덜 가지려고 그래요.
1: 아멘.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일곱 자녀를 입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고 계시는 꿈꾸는 교회의 이흥훈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마태복음 말씀 얘기해 주셨는데 좋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신가요, 목사님?
0: 네, 그게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1: 네.
0: 제가 이렇게 이걸 좋아하게 된 이유가
1: 네.
0: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는 이제 학생 과외가 가능해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가정교사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과외금지법이라는 게 옛날에 생긴 때가 있었어요.
1: 맞아요.
0: 네.
1: 예.
0: 그래서 수입이 딱 끊어져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암송했던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1: 아멘.
0: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하나님 제가 빚지지 않고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공부를 잘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노트에 쓰고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그걸 깨닫고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잡고 가정의 가훈으로 잡고 또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제가 회사에서 또 이제 책임자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 말씀을 회사에 적용을 했어요.
1: 네.
0: 우리 고객들을 잘 대접하자. 그랬더니 회사가 또 좋은 성과를 내고
1: 네.
0: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이 봉사하는 삶인 것 같아요.
1: 네.
0: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삶.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평생의 말씀이고 우리 집
1: 네.
0: 가훈이기도 합니다.
1: 그 말씀에 정말 모든 그 세상의 이치와 리더십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0: 맞아요. 말씀에만 따라서 살면
1: 네.
0: 하나님께서 선한 길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요.
1: 아멘.
0: 네.
1: 평생 감사 제목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주실 겁니다.
0: 네. 제일 감사한 건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1: 아멘.
0: 그리고 저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아내 주시고 자녀들 주신 것도 감사하는데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늘 할 일을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의 인사권자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데, 지금도 제가 또 좀 나이가 들었지만 계속해서 할 일을 주시는 거, 저를 써주시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써주신 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일곱 아들들이 다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0: 좀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싶고,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 요즘에는 이제 선교사 후보생들이 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좀 그런 공급이 부족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선교사 후보생들이 들어오고, 또 재정이 잘 채워지고, 또 제가 이제 보호종료 아동, 자립준비 청년 돕는 네. 그런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커서 좀 당당하게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목사님 하시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고요. 뭐 세상에 이렇게 곳곳에서 선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네. 네네.
1: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세 딸과 일곱 아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하신 가운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풍성한 그런 인생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사역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포 꿈꾸는 교회 이흥훈 목사님 말씀 함께 나눴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바람이 부는 날 하늘에 연을 띄우면 마치 하늘의 주인이 된 것처럼 펄펄 잘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연이 영감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더 자유롭게 높이 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실을 딱 끊어버리고 날리면 조금 날다가 곧장 땅으로 하락해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적당히 떨어져서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곧 추락하고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되죠.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살아가길 소원하면서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인술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불쌍히 이길 걸 불쌍히 이기는 사람이 그 인술을 수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헛다면 헛, 헛는가 안 하는가 그거의 차이지 인술을 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안의 예술을 따라 오늘 송정미 지금 여기에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연이 잘 날 수 있는 건요, 염각기를 이용해서 줄을 늘리고 당기기 때문에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는데요. 마치 영감기가 연결돼서 높이 날아가는 것을 억압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네요.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정말 잘 누릴 수 있는데 사단은 속삭이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고 속삭이고 속이죠. 그런데 주님과 꽉 붙어있으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더 크게 더 멀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나의 계획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초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여러분,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신현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강명식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찬송가 메들리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으로 들어오셔서 서울을 클릭하시고 라디오를 클릭하시면 송정미의 지금 여기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죠. 네, 영어 제목이 참 저에게 다시 다가옵니다. Trust, 신뢰하고 또 순종, Obey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Aaron Doyle의 찬양으로요. 예수 따라가며 Trust and Obey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Trust and Obey 에런 더월의 찬양으로 또 인내하신 곳의 주야 Pass me not a gentle 주음 성우에는 I need the every hour 린다 런달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우리말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으로 시작되는 온 마음 나의 With all my heart 이 곡을 작사 작곡한 베비 메이슨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2절 가사의 원곡이 저에게 참 많이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의 손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당신, 그 당신 자체를 구합니다라는 이 간절함이요. 또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요. 또한 어떤 상황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편 27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입니다.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강찬의 찬양입니다.

강찬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브라운 워십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 제이어스의 예수피를 힘입어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시간이 됐네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다시 세우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줍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길 축복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 주 말씀 향하여 I will run to you 힐송의 찬양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식당의 대규모 노쇼 피해라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 수백 명의 잔치 음식을 준비해 두었는데 연락이 끊기거나 당일 취소해버리면 업주들은 큰 허탈감과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잔치 거절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요. 사람들은 주인이 베푼 은혜와 풍성한 식탁보다 당장의 세상 일과 자기 바쁨을 더 우선시 하더라는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노쇼가 애써 준비한 식당 주인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잔치에 바쁘다라는 핑계로 거절하는 건 역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1순위는 무엇인가요?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초청을 가볍게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이 하루가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성찬 승진의 온맘 다해,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한 주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큰 잔치를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그 순간 사람들을 초대하죠.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히 식사 자리에 오라는 부름이 아니라 주인이 베푼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십시오라는 간절한 초청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밭을 사서 보러 가야 돼요. 뭐 소를 시험하러 가야 돼요. 각자 바쁜 일상과 이유를 대며 핑계대며 거절을 하게 되지요. 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스스로 걷어찬 이 사람들, 이 모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는 언제나 은혜와 생명이 가득한 곳인데 우리는 정작 세상의 일들에 밀려서 그 초청을 뒷전으로 미루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초청인데 그걸 뒷전으로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잔치보다 내 밭, 내 소, 그것들이 우선이고 당장의 바쁨과 세상의 일들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이 따뜻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자리에 그 어떤 것보다 더 마음을 먼저 내어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박상규의 주를 위한 이곳에 김정석 저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박상규의 주를 위한 이곳에 저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단편선을 썼는데 한 가난한 구두장애의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구두장애가 어느 날 꿈속에서 내일 내가 너의 집에 찾아가겠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다음날 구두장이는 온종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귀한 손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그 구두장이의 눈에 보인 것은 거리를 청소하는 늙은 노인, 또 아이를 안고 떨고 있는 가난한 여인, 그리고 추위에 지친 행인들, 이분들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두장이는 그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따뜻한 차와 빵을 대접하며 온기를 나누게 됩니다. 밤이 되자 구두장이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셔서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깊은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오늘 고통받는 이들에게 베푼 그 친절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주인의 초대를 거절하지요. 그때 정작 그분들이 놓친 것은 주인이 베푼 풍성한 은혜의 잔치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의 바쁨과 내 이익을 챙기느라 주님이 내미시는 손길을 외면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잔치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따뜻한 그 초청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응답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마커스의 날 향한 계획.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마커스의 날 향한 계획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주일 설교 시간에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들께 전원 뷔페 외식 상품권을 무료로 쏩니다. 선착순 아니고요,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예배당 분위기가 순식간에 술렁이며 엄청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오후가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놀이공원에 간 사람, 오랜만에 주말이라서 낮잠을 길게 자야 한다는 사람, 또 맛집 줄 서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실제로 예배당에 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공짜 뷔페를 준다는데도 자기 일과 재미를 포기 못해 결국 특급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똑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하지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나 밭을 샀더니 사서 이제 꼭 가봐야 돼. 소 다섯 쌍을 샀는데 쉬어머러 가야 하니 양해해줘 하면서 정말 코믹할 정도로 뻔한 핑계들을 대며 거절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웃음이 나올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의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데도 우리는 릴스 조금만 더 봐야 돼요, 웹툰 봐야 돼요, TV 봐야 돼요, 약속이 밀렸어요 하면서 세상의 소소한 일들에 눈이 팔려서 정작 주님의 초대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손에 쥐어진 작은 일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잔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며 주님의 부름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주음성 외에는 페이스워십의 꽃들도

네, 두 곡의 샤넬 함께 나는 곳이었습니다. 주리의 주음성 외에는 페이스워십의 꽃들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영적 멘토가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젊은 시절 눈보라가 몰아치는 주일 아침 작은 감리교 예배당을 찾으셨습니다. 폭설 때문에 목사님조차 오시지 못하셔서 교인 몇 명만 남은 아주 초라한 예배였다고 해요. 그때 평신도 설교자 한 명이 엉성하고 투박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말씀인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설교는 너무 소툴렀지만 그 순박한 외침은 젊은 시절 스펄전 목사님의 영혼을 강하게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청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은 여러 핑계로 그 자리를 거절하죠. 이 준비된 은혜와 구원의 풍성함을 눈앞에 두고도 당장의 세상 일에 밀려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눈보라 속 허름한 예배당에서 들려온 투박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았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라라고 손짓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의 핑계를 내려놓고 주님의 따뜻한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의 할렐루야 주 다스리네, 하니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의 할렐루야 주 다스리네, 하니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미국의 저명한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이 젊은 시절 보스턴의 한 호텔에 묵었을 때 일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불이 나서 객실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우왕좌왕할 때 소방관 한 명이 들이닥치면서 에머슨의 방문을 힘차게 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장 나오십시오. 지금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모든 탈출 준비가 다 준비가 끝났으니 어서 나오세요. 하지만 에머슨은 그 급박한 순간에도 자기가 쓰던 원고 뭉치 그리고 책이 눈에 밟히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 중요한 노트들만 좀 챙기고요. 하면서 꾸물거린 거죠. 화가 난 소방관은 에머슨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면서 소리칩니다. 지금 책 따위가 문제입니까? 목숨이 걸린 일인데 당장 나오세요. 결국 소방관의 단호한 손에 이끌려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하마터면 사소한 것에 정신이 팔려서 생명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자신이 쓴 그 글들과 원고와 책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목숨에 비하면 사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도요, 큰 잔치에 초대를 핑계로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살고 누려야 할 생명의 잔치를 코앞에 두고도 당장 눈에 보이는 사소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기회, 생명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에머슨이 불타는 호텔에서 소중한 원고를 챙기려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분주함과 작은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고 세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초청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정말 그 은혜의 목마른 사슴처럼 나아가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 곡 어노인팅의 목마른 사슴이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100년 전에 미국에서 레오노드 빈이라는 남자가 작은 신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웃도어용 신발 딱 한 종류만을 팔았는데 홍보를 위해서 품질에 이상이 있다면 무조건 환불을 해주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판매된 양의 90%가 환불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품은 하자가 없는데도 막무가내로 이상이 있다며 환불을 요청해왔습니다.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고심 끝에 레오누드는 1차도 2차도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 환불을 해줬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레오누드가 창립한 LLB는 미국에서 최고로 신뢰받는 아웃도어 신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후지다 대는 미국의 유명 레스토랑 체인에 식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3일 전에야 제품을 완성했어요. 후지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배 대신 비행기로 물건을 배송했는데 물건은 제때 들어갔지만 오히려 판매를 하고도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비싼 배송료 값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평판을 얻었고요. 같은 레스토랑으로부터 두 배나 더 큰 계약을 받으며 다른 회사로부터도 많은 계약을 따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눈앞의 이익보다 신뢰의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전적으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0: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연주 찬송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안산신의밥상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면서 약속, 신뢰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신뢰가 가는 사람은 누군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약속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신뢰의 약속,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남겨주시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듣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제목이 뭐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며 믿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께 더 큰 박수 함성을 드립시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 함께 하셨는데요. 저도 찬양 함께 따라 부르면서 마음이 참 뭉클해졌습니다. 그저 가난한 목수였던 예수님.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시며 치료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별그대 여러분도 계시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분명 주님은 우리의 손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 놓지 않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시고 계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수많은 비밀들과 권세들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진정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되새겨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재단사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 에드워드 어바운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이죠. 기도는 양과 시간보다 올바로 기도하고 있는지가 기도하는 사람의 주된 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열정을 순종이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영범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약속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허브 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웅재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I am Melody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띄워드리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캐리 언더우드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띄워드리고요. 여섯 나무에 내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망의 바다에 하늘 소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내 맘이 낙심되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고난에 상막에 놓여 있을 때 또는 그런 화를 당하고 어려움 곤경 가운데서 힘들어 할 때 그때가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매달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낼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고 또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길 힘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를 평안함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그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 찬양이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 방송 가족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할 비빌 언덕이 됐으면 좋겠어요. 피할 곳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자고요.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감싸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신앙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요. 또 함께 기도의 마음 모으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0: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운 탈북민 분들, 북향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통일민, 통일을 위해서 먼저 와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민족, 통일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이 한국에 오기까지 한국교회의 섬김과 또 나눔으로 지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을 받고 또 탈북을 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분들, 북향민, 이 통일민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들이 참 많은데요. 이 시간에는 그분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자매님의 이야기 살펴보실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이 자매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에스더 기도운동 철야 예배에서 함께 은혜 나눠주신 한유미 자매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저희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입니다. 북청이라고 하면은 북청 물장수, 북청 사자놀이로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김일성이한테 속아가지고 그런 거 다 몰랐어요. 북청 사자놀이 문화재 등록이 있다면서요. 오직 북청 하면은 북청 사과. 그 사과도 어떻게 아냐. 북한에서 김부자들의 생일 있잖아요. 그때 생일에는 북청 사과를 뭐 4월 15일이다 하면은 415그루를 뿌리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 정도로 북청 사과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북청 하면은 아, 북청 사과 이렇게 알아요. 예, 그래서 야, 너는 그저 북청 사과를 먹어가지고 덩글덩글하게 곱게 생겼구나 이런 말도 하고. 제가 15살 때 아버지가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7월 달에 탈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북한에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깨신 분이더라고요. 밀수를 하셨고 김정일이를 너무너무 싫어했었고, 그렇게 북한을 싫어하는 아버지를 저는 너무 싫어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반동분자지? 우리 아버지는 왜 안 잡아가지? 우리 아버지가 술 마시고 있으면 저희 3남매인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밖에서 경비를 섰어야 됐어요. 아버지 말이 밖으로 나갈까 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반동분자고 왜 공장에 출근 안 하고 왜 장사만 계속하고 이 사회에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저희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장사하고 밀수하면서 먹는 거는 정말 잘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예 쫄딱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가는 것보다 산에 나무하러 가고, 그래서 장마당을 가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일주일에 4일 이상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나무 장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 나는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달 동안은 브로커가, 아, 저 사람은 중국 다닐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내가 브로커 손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인신매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15살인데, 어리잖아요. 그래서, 야, 이 무슨, 야, 우린 누가 우리 중국 다니는데, 야, 걸라, 그딴 말 하지 마라, 야, 무섭다. 막 이랬어요. 근데 저희 삼촌이 중국에 그때, 어떻게 간다고 제가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나는 북한에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보내달라 해가지고 삼촌이 알았다 해가지고 저를 중국에 넘겼어요. 근데 제가 그때 15살 때 우리 삼촌이, 아, 너는 어차피 뭐 중국에 가서 시집도 못 가고 일도 못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몇년 동안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살아라고. 우리 삼촌이 중국에 대해서 빠삭하거든요. 몇번 잡혀 나와가지고 중국에 계속 들락날락 도망을 해가지고 빠삭하니까 교회에다가 나를 넣었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인지 모르죠. 근데 삼촌은 여기에 있으면 밥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안전하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 갔는데, 처음에 가서 뭐 이렇게 그 전도사님이 다 챙겨주고 가니까 아이들이 한 여섯, 일곱 명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꽃제비치 그 중국에 와서 그런 아이들이 있고, 저는 거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다 같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여튼 하루에 5번 저희는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주기도문 외우라지. 근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머리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래서, 야, 니 진짜 똘똘한 게 왔다니 공부도 시키면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성경을 삐뚤어지게 썼어요. 성경 신약을 제가 2번 썼어요. 그래서 이 신약을 2번 쓰면은 신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쓰라고. 그래서 썼어요. 이거를 쓰면, 마태복음 쓰면 10원 주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그 10원씩 제가 다 모아가지고 북한으로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썼어요. 그러다가 저는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도 말안 했어요. 그냥 성경을 쓰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끔 저희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저희 몸에 그게 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계속 살다가 어느 날은 교회에 이렇게 나갔다가 중국에 그때 큰 교회 빼고는 이런 교회가 다 불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온다 하면은 방석을 다다다다닥 걷어가지고 다 숨어 있고 막 그랬을 때였거든요. 교회 예배 안 드린 척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 이게 너무 위험하구나. 우리 북한에서 왔고 하니까. 그래서 위험하구나 해가지고 그 순간부터는 교회를 못 나갔어요. 못 나가고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고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언제 하나님을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믿었구나라고 언제 느꼈냐면요, 평온하게 먹고 살때 저는 못 느꼈어요. 그냥 일상이 이렇구나. 나는 일어나면 성경 쓰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책 듣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런 걸 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냥. 그랬는데 잡혀 나가게 됐어요. 연길에서 연길 냉면 먹으러 갔거든요. 거기 냉면이 유명하대요. 거기 저 선교사님이 학용품이랑 사면서 냉면 맛있는 데 있으니까 사주겠다고, 한국 분이시거든요. 너무 설레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냉면을 다 먹고 딱 일어서는데 잡혔어요. 여섯, 일곱 명이 다. 애들 일곱 명이 다. 그래가지고 그때 전도사님이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길 감방, 도문 변방, 북한 도문, 남양으로 잡혀 나갔어요. 그 과정에 제가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북한 보위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보위부 들어가서 원래 기도하다가 발로 차이고 그랬어요. 중국에서 감옥에서 욕안 먹었잖아요. 들어오는 밥 먹고 내가 그냥 기도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여기 딱 오니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막 요가하고 이게 단체로 다 수그려가 있어야 돼. 죄인이 되어서 수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어딘가 이렇게 하고 봤다고 아주 그냥 쌍욕을 들어야 됐어요. 거기서부터 여기 어딘가 하면서 이게 막 정신 상태가 막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보이브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보이시더니 그 내가 조는 줄 알고 발로 차긴 했는데 사실은 기도였거든요. 너무 간절해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습관처럼 기도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저기 중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제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때 그거를 느끼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단련대로 갔다가 또 단련대에서 이제 고아원 이런 데로 갔다가 도망쳐서 제가 집으로 갔어요. 야, 그때는 진짜 똘똘했어요. 어떻게 그 감옥 같은 데서 또 도망쳐가지고 집으로 이제 열차를 타고 갈 생각을 했는지 도망 안 치면 청진의 도직결이라는 데 가서 도직결이라는 데 굉장히 빡센 곳이거든요. 너무 힘든 곳이에요.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거기 나가기 너무 들은 소리는 많아가지고 거기 나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 나를 여기에서 어떤 기회를 해서라도 나를 도망치게 해주세요. 나를 도망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한 3개월쯤 있다가 2개월 반, 3개월쯤 있다가 도망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집을 찾아가는 과정에도 우리가 살면서 저는 북한에서 왔잖아요. 북한 사람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이런 꽃제비 같은 애들을 네 어디 가니? 하고 물어봐서 군관동지가 야 지금도 생각나요. 근데 그 군관동지한테 저 어디로 갑니다. 집을 어디로 갑니다 하니까 야 딸 같은 거예요. 딸.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 북한이 다 시포초소 이런 초소들이 있잖아요. 다 검열하니까 뭐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군복을 입잖아요. 북한에는 군복을 입으면은 또 그게 또 호랑이 옷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 이렇게 봐주거든요. 그래서 그 군관 아저씨가 저를 딸이라고 해가지고 서비차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에다가 사람들이 이런 트럭 같은 차에 실어요. 돈 받고 이렇게 타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에 돈도 안 내고 그분이 국수도 또 한 그릇 사줬어요. 대기 고무산역에서 고무산 그 차 타는데 있어요. 예, 거기서 사주고 내 딸이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데려다 집에까지 그리고 운전수한테 얘 어디서 내리니까 여기서 좀 내려줘라 라고 해서 그분이 또 그렇게 근데 저는 이런 게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든 그런 거지만 저도 물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인도해 준 게 아마 제가 그때 너무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도망치게 해달라고 또 이제 거기 나가서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아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닌가 저는 예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울면서 마주 나왔어요. 죽은 줄 알았다고 안 죽었다고 그 야밤에 통곡침에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감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자유의 그 맛을 맛보면은요 안 도망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 우리 어머니가 아 이가나 또 가겠구나. 북한에서 갓나는 그냥 노랫소리예요, 여러분. 네, 그냥 이가나 또 가겠구나. 이가나야. 감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언니는 감시하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집에서 이제 편하게 기도를 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해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때리면서 어디서 정신병이 걸려와가지고 이거 안 나 저보고 중얼중얼거리는 정신병이 걸렸다고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손등도 못 믿고 손바닥 손등도 못 믿는데 어디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어디니 해가지고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뭐야. 항상 우리 어머니가 밖에 나갈 때면은 그랬어요. 저한테 정신병자처럼 중얼중얼거리지 말라고 조심해라고 너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무래도 내 중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우리 이제는 이렇게 사니까 네 아이가도 된다 막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내 중국에다에 500원을 벌어놓은 돈이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 또 기절하는 거야. 성경 썼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아니 네 머릿속에서 지우래요 그 말을 그 생각 자체를 저희 어머니가 아니 뭐 지우든지 어찌든지 나는 뭐 어차피 어머니 말 안 듣는 사람이니까 브로커라는 거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안 넘겨줘요. 그래서 나 팔아도 된다. 나 이제는 그게 12월 28일이고 이틀만 있으면 19살이니까 나 이제 시집 가도 된다. 나 이제 시집 갈 거야. 중국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좋다 야 어떻게 자기 노력 안 했는데 물건이 하나 뚫고도 와.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넘겨달라니까.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힘들게 그눈 왔어요. 그때 12월 달이라 그랬잖아요. 브로커 집에 갔는데 한 3일인가 이렇게 한족들이 이렇게 막 와요. 막 와가지고 이 여자들이 4까지 한 5, 6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명한명막 이러더니 데리고 가요. 막 쏴쏴 이러더니 한명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응 데리고 갔구나. 한 두세 명 남을 때쯤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데리고 가니까. 그리고 브로커하고 약속했어요. 대신에 나를 팔면 우리 집에 반을 주고 삼촌이 반을 가져라. 우리 집 지금 사는 게 힘들다. 근데 안 팔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어째 그럽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혼자 마지막에 혼자 남았으니까 어째 그럽니까? 이러니까 그 아침에 감자 반찬 같이 우리 먹고 있으면서 야 너를 이제 다 최고로 많이 봐도 16살밖에 아이 보는구나. 자기네는 섹시 애 낳아줄 섹시 필요하지만 이 애를 아이 키운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하니까 그집그 아줌이 동생이 교회 다니세요. 남자분이. 그러더니 야를 어떻게 그럼 내보낼 수도 없고 저기 교회다 또 넣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어쨌든 절망을 하고 지금은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작은 체구 덕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너무 절망이었지만 돌이켜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기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후티 반군의 공세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사우디아라비아가 동맹국들에게 방공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들은 군사 개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고수하고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한 가운데 일부 간부들은 제재 장기화와 경제난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미 공군 코브라볼 정찰기가 동해에 전개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감시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지구 궤도를 넘어 지구와 달 사이 우주 공간까지 미래 작전 영역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 동안 우주군 규모를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최소 17개 나라에 최대 10만여 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지난해 최대 8억 달러를 벌었고 일부 노동자는 러시아 군용 드론 공장에도 투입됐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의 수감자들이 중국 기업의 주문을 받아 주 7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세계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 3가가 오래된 골목과 새로운 문화, 야외 식사 등이 어우러진 매력을 인정받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선정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에서 4%로 조정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으로 올해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다가 긴축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연준은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관세로 물가 불안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성장과 고용도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자 선제 대응에 나선 건데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2%에서 2.3%로 높이고 실업률 전망치는 4.3%에서 4.1%로 낮췄습니다.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도 기존 3.8%에서 4.1%로 올라갔는데요.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3.6%에서 3.7%로 높이고 물가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9년으로 내다봤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이어졌다며 물가상승률을 2%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사우디가 프랑스와 영국, 파키스탄, 이집트 등에 방공자산 배치를 요청했다고 지역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째 이어진 미-이란 전쟁으로 미국 역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요청한 미군의 후티 직접 공격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사우디군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작전 계획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공동 방위 조약을 맺은 파키스탄과 터키에도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는 분위기인데요. 오만은 미국과 후티 대표 사이의 협상을 중재하고 터키에도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돌파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가 후티를 상대로 중국산 둥펑 15 탄도미사일을 처음 실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후티의 공격으로 사우디의 동서 송유관 가동이 중단된 데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의 바브엘만 대부 해협까지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도 배럴당 $100를 웃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당과 행정 간부들을 대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고수하고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강연과 학습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관련 교육은 지난 10일부터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을 핵을 보유한 정상국가로 인식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강연에서는 외부의 대화나 비핵화 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제재 속에서도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이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낸 가운데 내부에서 북미 협상과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가 퍼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그러나 일부 간부들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할수록 국제사회의 제재가 장기화할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핵 보유국의 자부심으로 허리띠를 조이라라는 주문에 대해 핵미사일을 발사할수록 경제는 더 피폐해지고 주민이 먹을 쌀은 줄어든다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주민이 바라는 것은 핵 보유국의 지위가 아니라 당장 굶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와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미 공군의 코브라볼 정찰기가 동해상에서 전개됐습니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지난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동해상을 오가며 장시간 정찰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 공군이 3대만 보유한 코브라볼은 적외선 센서와 첨단 광학 전자 장비를 이용해 수백 킬로미터 밖에 미사일 발사 준비를 포착하고 발사 이후 궤적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방사포, 자폭 드론을 동시에 동원한 이른바 4종 섞어 쏘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전날에는 미 해군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트리톤도 한반도와 동서해 상공에서 장시간 정찰 활동을 벌였는데요. 트리톤은 24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한반도 면적의 약 30배에 이르는 구역을 감시하고 여러 표적의 움직임과 레이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경고하고 있어 미 정찰기의 잇따른 전개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감시 강화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군이 구체적인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지구 궤도를 넘어 지구와 달 사이의 우주 공간까지 미래 전쟁에 대비해야 할 작전 영역으로 제시했습니다. 댄 케인 미군 합참 의장은 국방 컨퍼런스에서 미군이 해저에서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싸우고 버티며 이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이에 앞서 지상군과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우주 무기를 지구 궤도에 실전 배치했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에서 상대국의 위성과 군사 자산을 무력화할 역량을 키우고 있다며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 우주군은 앞으로 5년 동안 병력을 현재 2배인 약 2만 5천 명으로 늘리고 증원 인력의 3분의 1

1을 전투 부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은 1967년 외기권 조약에 따라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우주 배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재래식 우주무기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국제규범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주공간의 군사화와 미중러 군비 경쟁이 더욱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소리 VOA 방송 보도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11개 나라가 참여한 다자 제재 모니터링 팀은 북한이 최소 17개 나라에 최대 10만여 명의 노동자를 파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3만 5,600명에서 10만 1,280명에 이르며 지난해 북한 당국에 벌어다 준 돈은 4억 5천만 달러에서 최대 8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대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돼 있으며 중국 내 북한 노동자는 최대 7만 명, 러시아에는 최대 3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파견된 일부 노동자는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해 건설과 제조업뿐 아니라 군용 드론 공장에도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고 있어 북러 협력이 무기 생산 단계로까지 확대됐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임금의 80에서 90%를 가져가고 이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 국가 사업에 사용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참여국들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파견을 알선한 기업과 개인을 조사하고 학생 비자 악용과 북한으로의 자금 송금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의 구금시설과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중국 기업의 주문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인권 유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 석좌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오전 5시 30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주 7일 일하고 주문이 몰리면 머리에 손전등을 달고 밤새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배직이 절반으로 줄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고 현금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인조 속눈썹과 가발, 의류, 가죽 제품 등은 여러 단계를 거쳐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세탁된 뒤 세계 시장에 유통된다는 설명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탈북민 데보라 최 씨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범에게 붙잡혀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간 뒤 1년 반 동안 감금과 성폭행을 당한 경험도 증언했습니다. 최 씨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이 두려워 인신매매와 폭력을 감수하는 탈북 여성들이 많다며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계속 요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민일보는 서울 종로 3가가 영국의 도시 여행 전문 매체 타임아웃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종로 3가는 지난 2021년 같은 조사에서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두 계단 상승했는데요. 타임아웃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편집자들의 추천을 토대로 매년 주목할 만한 동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종로 3가의 오래된 골목과 새로운 상점이 어우러진 분위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외 식사 문화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립 상점과 새로운 문화 공간이 늘어나면서도 지역 고유의 풍경과 역사적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타임아웃은 종로 3가에서 보내는 하루를 소개하며 카페에서 폭신한 찐빵을 맛보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할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종로 3가에 이어 모로코 라바트의 해안 지역 로세앙이 2위, 예술적인 분위기로 주목받는 그리스 아테네의 네오스 코스모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고반힐은 각각 4위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아웃은 코로나19 이후 도심의 새로운 창작 공간과 상점, 식당이 들어서면서 세계 여러 도시의 중심가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은 대체로 하늘이 맑거나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과 수원 18도, 서울 17도, 춘천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9도, 춘천 28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와 전라북도도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전주 18도, 대전과 세종 17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30도, 대전 29도, 세종 28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도, 제주도는 대체로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낄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 제주 21도, 광주와 대구 18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 광주 31도, 대구 28도, 제주 27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온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평양 17도, 신의주 16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평양 27도, 신의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맑은 하늘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양강도와 함경남도 지방 역시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청진 15도, 함흥 14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2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집니다.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0781 성도님께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극동방송의 새벽 시간에 이렇게 다양하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북녘당에서도 이 방송을 함께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고요.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북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저도 더 관심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새벽 시간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방송을 하는 이유는 북녘당에서 AM을 통해서 이 시간에 가장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에는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감시 때문에라도 듣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남북한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복음과 또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계속 모아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주중의 첫날인 월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선물로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구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평안의 은혜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에게 제 3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까지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고요. 준 알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합창단의 찬송 그리고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테너 윤서준 씨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그에게 다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의 앞에 오늘 어떤 하루가 허락되든지, 어떤 하루가 그렇게 펼쳐지든지, 그 모든 상황을 우리 스스로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그 누구보다 잘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구하며,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사업을 하러 가다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가서 보니까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자기가 기름으로 다친 데를 다 발라주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에 가서 돈을 주면서 만약 내가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잘 좀 봐줘라. 그러고 갔어요. 그 얘기를 누가복음 10장에 하면서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뭐 결론은 간단해요. 은혜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나는 참 과연 나 목사가 그런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섬기는 것이 뭐냐?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고 그랬어요.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진심이 깔려있는 섬김.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을 너희는 간직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는데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축복을 못 받는 중대한 경고가 성경에서 나오더라고.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축복을 못 받는 중대한 경고가 바로 그 말씀이지요. 세상의 유혹, 재산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신명기 1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지금 세계 인구가 35년 만에 더블로 늘어나지만은 그 중에 어린아이 85%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세계에서 6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70%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약 12,000명이 매일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해마다 400만 명이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균형을 잡고 해결을 하느냐? 시편 155편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0: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은혜를 베풀 수 있으면 힘껏 베풀라고 그랬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하나님이 매일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데 오래오래 유지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남하고 나눠 가지세요. 그러면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베이스 오영광 씨의 목소리로 또 예수 앞에 나오면 합창단의 찬송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 곧 100일 차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드보라 집사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네.

0: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강을 건너시고 중국에서 걸으셨던 20여 년의 여정들, 그리고 한국행을 택하셔서 이곳에서 2개월 차에 접어든 정착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1: 네.
0: 그 여정 가운데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 고향분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고향분들에게, 그리고 이곳 남한에서도 이 새벽녘에 우연히 방송을 들으시는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분일까요?
1: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정말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0: 아.
1: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이, 그 세상에서 세상의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또 다르거든요.
0: 네.
1: 달라요. 엄청 달라요. 우리 하나님 사랑은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총량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평안과 또 위로와 또 하나님 뜻 은혜 또 평강을 또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도 우리 북한 영혼들에게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되길 원합니다.
0: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당장 지금 그 다음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가장 선한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가 힘들 때 피할 수 있는 그곳이 될 수 있는,
1: 네,
0: 우리를 항상 안아주시는, 네,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 바뀌잖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근데 북한 주민분들에게, 그런 고향분들에게 언젠가 정말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고향에 다시금 가실 그날이 있으실 텐데,
1: 네,
0: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이 말씀 드리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어야만이 정말 우리가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또 얻을 수가 있고, 또 세상 그게 하고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0: 네,
1: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천국 소망이거든요. 천국 소망. 우리가 사람 죽는 것이 다 지정된 지가 한 번 죽는 것인데,
0: 네,
1: 그러나 우리 그 영원히 살아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또 건의하게 됩니다.
0: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1: 네,
0: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함께 우리 집사님께서 그럼 이곳에서 지금 이제 집도 하나하나 채워가시고 또 신앙생활도 매주일마다 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는데, 이곳에서 오셔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나이에 상관없이,
1: 네,
0: 하고 팠던 일, 아니면 경제생활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또 선택지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네, 어떤 걸 할 계획이실까요?
1: 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셔가지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차 기간을 둬가지고 그간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0: 네,
1: 컴퓨터도 또 배우고, 그런 과정 한 1년 두고 제가 신학 공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0: 1년 동안 이 사회와 또 북한과 중국이 다른 환경들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1: 네,
0: 그다음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신다고요.
1: 네.
0: 저희가 다음에 뵐 때는 어쩌면 또 목사님으로 뵐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시간 또 청취자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1: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 전할 말씀은, 정말 북한 땅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정말,
0: 네,
1: 그 독재 정권 정치하는 그런 나라이라서 우리 정말 다 지금 이렇게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 다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0: 아,
1: 네.
0: 얼른 이 자유의 땅에서 예배의
1: 자유를. 예, 맞아요.
0: 참 자유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감이

0: 우리가 뭐 지금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수 없는
1: 맞아요.
0: 무궁무진한 것들을 함께 누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다 세세히 다 듣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지않은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남한 정착 2개월 차, 이제 곧 3개월 차에 접어드는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드보라 집사님과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집사님의 여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도전이 심겨졌기를, 복음의 열매가 꽃 피우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보라 집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천국 소망을 붙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신뢰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를 오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지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도미누스의 찬송 함께 하신 후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지요. 북한에서 온 김형수 대표와 함께하는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찬양 후에 바로 이어집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정말 가을의 한복판에서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대표님.
1: 네, 맞습니다.
0: 여기는 연휴가 목요일, 금요일 이제 빨간 날이어서
1: 네.
0: 토요일, 주일까지 4일을
1: 글쎄 말이에요, 4일 동안.
0: 네.
1: 북한에 있을 때는 이게 추석날이라 해도
0: 네.
1: 당일 하루 아니면 또 연휴가 주말이 끼우면 저는 기억이 이틀 이상 지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
0: 아, 네. 또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가지고
1: 근데 편향해서. 이게 4일이잖아요.
0: 네. 네. 이번에는 그래서 이곳에서 또 추석 연휴를 명절을 보내시는 북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분들의 이야기가 더 특별한 만큼 오늘 그 내 돈 내 산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주말 과일 종합 세트 11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추석이 되면 참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과일 종합 세트.
1: 네, 맞습니다.
0: 선물용으로 사신 거죠?
1: 네, 그렇죠.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0: 네.
1: 참 이제 추석 명절이면 저희가 벌써 이제는 한국 와서도 벌써 이제 10년 더 되고도 남는 동안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0: 네.
1: 참 가장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아려오는 게 추석날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 북에서 오신 친구들끼리는 그날에 서로 모이기도 하고 또 만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서로 이제 선물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긴 하죠.
0: 네. 보통 그렇게 추석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이 한 해 동안 거두었던 하나님께서 네. 허락해 주셨던 것들의 추수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북한에서는 그럼 보통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1: 그러니까 추석은 북한은 보통 지금 여기처럼 화장은 안 하고 다 산이 묻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다 이제 산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때는 전날에 이제 다 모여서 가족들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가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산에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제 부모가 있는 경우면 못 가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북한은 다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근처에 다 이제 부모라든가 친차 일가족이 산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산에 가는 거죠. 그래서 가서 벌초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점심을 맞으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거기서 이제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술 꽤 많이 마시죠. 산에서. 그걸 이제 밤새 오후 시간 내려오면 그때는 길에 보게 되면 다 이제 얼굴 벌게 가지고 취한 분들이 꽤 많아요. 추석 날에는. 네.
0: 근데 거기도 그럼 북한에서도 서로 선물을 좀 주고받는 문화가 있었나요? 이렇게?
1: 그런 건 없어요. 한국은 추석 명절 전에는 완전히 뭐 이제 이게 택배라 해가지고
0: 맞아요.
1: 예, 이런 선물 상자들이 막 오가잖아요. 개인들이.
0: 네.
1: 북한은 김일성, 뭐 김정일,

0: 지금 김정은 그들이 하달하는 그러니까 밑에다 이제 하달해 주는 것만 선물이라 그러지 개인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건 이게 허용이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와. 선물보다 기념품을 뭐 서로 이제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선물은 오직 김씨 일가들의 해당해서만 이제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평양에 있을 때 저희 연구소 있던 의사단 격리부 안에도 네. 선물가라고 있었어요. 선물과. 그러니까 선물가라는 게 명절 맞으면 그때는 네. 태평술공장에 있는 술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뭐 지금은 김정은 되겠죠. 그들의 명의로 박스에다가 선물 이렇게 써요. 그런 게 되는데 아니다 이제 뭘 넣어가지고 그거는 일반인 다 주는 게 아니라 아. 자기한테 충성을 다한 사람들한테 간부들 탐부들 사실 탐부들한테는 이제 보니까 제 기억에도 술 뭐 한 병에 뭔가 조금씩 주긴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북한은 추석 맞으면서 개인들끼리 서로 선물 주고받는 거 이런 문화는 없죠.
1: 여기 처음 오셨을 때 뭐 처음 맞는 것들이 참 많으셨겠지만
0: 네.
1: 이게 추석이 되면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사실 크고 작은 선물을 맞습니다. 주기도 네. 하고 주변에서도 나누기도 하는데
0: 네, 나도 놀랐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벌써 추석 때기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는 집에 상자들이 막 도착하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자기 신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국정원에서 하잖아요.
1: 네.
0: 그쪽에서도 이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원 또 그다음에 통일부 이렇게 해서 와. 와서 한 번씩 강의했거나 해서 알게 된 사람들도 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미 와 있던 선배들 중에도 보내고 그러니까 추석날에 솔직히 말해서 믿는 동안은
1: 네.
0: 뭐 안 사도 이제 그 선물 가지고는 거의 이제 과일 중독다 대체 과일이 많아요. 과일 많고
1: 그쵸.
0: 그다음에 이제 그 통조림들 그다음에 아. 기름 있잖아요. 무슨 그
1: 식용유
0: 식용유인데 뭐 일반 식용유 아니죠. 질 좋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
1: 있고
0: 네. 그때 그런 선물들을 많이 받으면서 놀란 게, 야, 이 한국사에는, 근데 처음에는 금방 왔으니까 남한테 선물 줄 생각은 못 했어요. 근데 이젠 좀 시간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받으면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1: 네.
0: 예,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추석 때는 그 재미도 괜찮습니다. 예. 이분도 그렇게 또 선물을, 저희 고향 또 선배님한테 오랫동안 이제 북에 있는 가족 한 명도 안 온 분이어서 외롭죠 그날엔 또. 네, 또 그분도 항상 또 선물 보내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선물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1: 근데 이게 저도 너무 어릴 때부터 추석이나 설이 되면은 오갔던 선물이라서
0: 네.
1: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뭔가 감사의 제목들을 네. 이렇게 선물을 나누면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게
0: 네.
1: 한편으로는 또 감사의 제목이다.
0: 네,
1: 많은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또 4일 동안 쉬잖아요, 대표님.
0: 네.
1: 일도 쉬실 거 아니에요, 빨간 날이니까.
0: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회사 일 자체가 또 세포 배양 관련된 거다 보니까 하루는 나가야 돼요.
1: 세포는 쉴 수 없으니까.
0: 그 세포는 자꾸 먹으니까. 배지라고 하는 영양 배지를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1: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시는
0: 그래도 4일이니까, 네. 4일이니까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어느 하루간 또 제가 또 쉴 수 있기 때문에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오래 쉬는 것도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은 있잖아요. 추석 네. 명절이라든가 길어지면 제가 지금도 기억에 북한에서 추석을 한번 쉴 때인데 이틀이 아니라 3일 쉰 적 한 번 딱 있었어요.
1: 오, 그래요?
0: 아, 언제인지 기억이 지금 그때 제가 답답했던 게 뭐냐면 먹을 게 흔하지 않으니까 야, 3일 동안 그거 어떻게 쉬니? 주변 사람 다 그렇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추석이 아무리 길어도 먹는 건 걱정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먹는 걱정은 하지 않는데
1: 너무 많이 먹죠. 네, 추석
0: 근데
1: 때는.
0: 집에 가만히 있으면 추석 때 같은 거 이런 날에는 살쪄요 막.
1: 아.
0: 일 안 하고 먹기만 하니까
1: 얼굴이 다 반들반들해서
0: 그래서 제 걱정이거든요.
1: 네.
0: 한국 분들은 자기가 몸 살찌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몸까기 살까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살까기를 하는데 이번도 이제 추석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도중에 한 번 나갔다 오는 건 다행이고
1: 네.
0: 그리고 이번도 또 이제 명절에 아들 며느리 또 손녀까지 이제 오겠다 하니까 당장 이제 뭐 내일 모레지는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 맞을 준비를 또 해야죠.
1: 3대가 모여서 보내는 명절이에요.
0: 그래 맞습니다.
1: 3대 2대 뭐 4대가 모이는 풍경이
0: 그렇죠. 아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추석 명절에 모이는 집들 보니까 3대가 아니라 4대가 다 모이더라고요. 거의 다가. 왜냐하면 나이 많은 분들이 사실 90 이상 살잖아요, 대한민국은.
1: 맞아요.
0: 보통 보면 80 이상, 90까지 살다 보니까 90 이상 막 다 사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0: 손자 손녀가 놓은 자식들까지지는 다 등자를 같이 오다 보니까 중조 할아버지가 되고 중손자 중손녀가 되는 걸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 거 한국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야, 사회가 좋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니까 결국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네. 결국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는 거의 이제 중조 이런 건 거의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손자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이미 전에 다 세상을 떠났는데 여기는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중손자 중손녀의 세배라든가 인사를 받잖아요. 그런 문화 볼 때마다 비교가 되는 거죠. 확실히.
1: 네. 또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0: 맞습니다.
1: 계시고 예. 빨간 날에 여행을 가기도 하잖아요. 예. 해외 여행도 이날을 노려서 일부러 가시는
0: 지금 보니까 지금 TV 나오는 거 보니까
1: 네.
0: 당장 추석인데 지금 이제 일주일 전부터 지금 공항에 가게 되면 비행기 매진 다 돼가지고
1: 네.
0: 꽉 찬대요. 그리고 지금 뭐 버스 뭐 그리고 고속도로 요즘 봐요 지금 사람 뭐 완전히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이제 남과 북의 차이를 딱 느끼지는 거예요. 제가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야, 이게 북한은 100년 돼도 지금 상태 체제 가지고는 100년이 돼도 따라올 것 같지 못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행복, 희열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죠. 저쪽에서는. 우리의 이 방송을 많이 듣는 분들이 많을수록
1: 네.
0: 북한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 복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하는 걸 알게 되면 북한이 빨리 허물어지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1: 아멘.
0: 네.
1: 그렇게 기차임에도 참 어려운 시즌이 그런 시기가 바로 추석인데
0: 네.
1: 참 이럴 때마다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도 우리 대표님도 포함해서
0: 네.
1: 기차임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릴 때 양강도에 가는 기차도 빨리 열리고 신의주에 가는 기차도 얼른 열리고
0: 그러게 말이에요.
1: 평양 가는 기차도 같이 예매할 수 있는 네. 그런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 탈북자분들이 많이 그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은 지금 수소차, 전기차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차들이 갑자기 통일되면 북한이 고향에 가야 되겠는데 가는 도중에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지금 우리 탈북자들은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갑자기 통일되면 그 어떻게 갈 수 있지?
1: 세상에.
0: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뭐 SUV 같은 이제 그 큰 저 트럭
1: 네.
0: 트럭 같은 승용차 있잖아요. 그 뒤에 북한 말로 라이또방, 롱구방 뭐 그랬거든요. 그런 차에 바퀴가 사륜 기동돼 가지고 밭도 막 가고 산도 막 갈 수 있는 그리고 북한처럼 길이 나빠도 갈 수 있는
1: 네.
0: 그런 차 끄는 친구들 꽤 많아요. 그리고 휘발유라든가 그다음에 그 북한은 디젤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중유 이런 경유 이런 차들을 그러니까 그런 차를 선호하는 이유가 갑자기 통일돼도 고향에 가려면 전기차나 그다음에 그 수소차 같은 거는 좋지만은 북한이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네. 가다 보면 휘발유 팔거나 그다음에 또 이제 경유 파는 데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그런 차를 선호하는 거죠 지금.
1: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에 있는
0: 글쎄 말이에요.
1: 소망이에요. 네. 근데 이런 소망과 또 이런 날들을 맞을 때마다 대표님께서는 또 고향 땅을 생각하시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이번도 제가 또 추석 맞으면서 또 이번에 그 선물을 준비할 때도 선배한테 보내는 선물이 이제 과일 종합 세트였어요. 근데 뭐 11만 원 하면 사실은 네. 비용 자체도 뭐 부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한 견만 오전에 한 견 나가서 일해도 될 수 있는 건데 또 그걸 보내면 또 그런 게 그만큼 오는데 그 종합 세트 안에 그 내용이 이 남방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파인애플도 있고 그다음에 멜론 그 북한 사람들 몰라요. 그 뭐 말해도 뭔지 모르거든요. 멜론.
1: 하얀 수박.
0: 네. 그 다음에 천리향. 그 다음에 그 귤도 이제 엄청 또 이쁜 거 배, 사과들 다 완전히 북한에서는 김부저만 먹던 특제품 과일이거든요. 그 세트가 이제 바구니처럼 된 세트인데.
1: 네.
0: 진짜 북한에서 아마 고위층들도 그런 건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거 보내면서도 느낀 게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한민국은 얼마나 이렇게 복된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오늘도 시편 67편 6절에서 7절 말씀 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1: 아멘.
0: 아멘. 네, 이렇게 참 이게 추석 명절은 보통 보면 그 한 해 동안 풍성한 이제

0: 그 가을고디를 하고 열매를 먹고 그 맺은 걸 가지고 이미 자기 선친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날이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것마저도 북한은 어렵지만은 대한민국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의 천지 모든 만물들을 정말 이렇게 추석날에 이렇게 부모들한테 드리는 걸 볼 때는 참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우상을 믿는 북한 얼마 차이 나냐 하는 걸 또 간절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참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가을도 함께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네. 주님을 남과 북이 그렇게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서 그 하늘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또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 돈 내 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각각 한 번씩 두 번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복음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지리라. 오늘의 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 주님 안에서 묵상한 후에는 북한에서 온 주경배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동생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희망찬 새 하루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단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다 이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하여야 한다고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나 70년이 넘는 오늘날 우리에게 차려진 것은 기아와 굶주림으로 인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량 아사였고 절망과 두려움뿐이었음을 변명할 수가 없네요. 태초의 세상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이고 그분의 모든 성품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바로 사랑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의 속성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지어진 우리는 오늘 잃어버린 그 사랑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당도 어머니 당이라고 불러달라고 할 정도인 어머니의 그 고매하고 위대한 사랑까지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랑을 다 지으신 사랑 중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인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악한 사상과 거짓의 령에 속아 배고픔과 슬픔과 부족함과 절망에 빠져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랑에 살지 않은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미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당신을 위하여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나를 위하여 외아들까지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을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이 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기 원하시면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생을 선물해 주신 은혜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정하며 인간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에 빠져 살던 그 길에서 돌이키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0: 주세요.
1: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교회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2에서 19도로,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7에서 1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하늘이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일교차가 큰 환절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복음 한 줄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여러분 함께 따라 하셨나요?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고백을 같이 올려드리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그 소망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88장, 새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통합 찬송가 388장, 새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얽혀있는 문제가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 추석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 발걸음, 다시 귀경하는 모든 발걸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안정케 하시고 평강케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가족이 모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0: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민족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명절이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32장 1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 계셨지요. 이번 주도 그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고난은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게 고난당할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와 내게 그 이유가 있는 경우로 말입니다. 첫째, 내게 그 고난당할 다른 이유가 없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차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른 못된 사람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게 그 고통을 당해야 할 어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이 북한에 들어선 건 지금 북한 동포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빨리 끝나도록 남한의 교회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억울하고 기막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시는 북한 지하교회 형제 자매를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범으로 삼아서 봐라, 믿음이 여기에 있다 라고 격려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고난을 통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고난당할 이유가 내게 있고 내 어떤 생각과 행동이 나를 고난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원리 중 첫 번째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당할 만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요술은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서 자기를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을 버리고 없인 여겼습니다. 심지어 다른 신을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못된 행동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고 진노를 격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첫째, 하나님은 백성들이 심은 그대로 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사랑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을 사랑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동형보복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모습과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이방의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시게 되니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온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10장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까지 모세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이제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말해 주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여 시기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비윤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방법이 질투라니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천박한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동형 보복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회개는 참된 깨달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슬픕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해서 이방인까지 구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슬픔 중에도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는 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 지혜와 사랑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신명기 32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0: 이방의 많은 민족들은 주의 백성과 함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땅과 그 백성을 속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백성 자신들은 완전히 타락해버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속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페르인데 이건 덮다, 대속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덮어버리시고 자기 아들의 피로 백성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다는 선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 가득한 백성들도 이방인들도 모두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류를 죄로 몰아넣었던 원수에 대해서는 복수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자기 백성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백성의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이 이방의 구원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이방의 구원이 다시 자기 백성의 각성과 회개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결국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이 온 인류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셈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충성하는 남한과 북한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과 위엄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갈 때에도 우리의 구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과 능력 아래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을 통해 수많은 이방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32장 1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247장, 새찬송가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통합찬송가 247장, 새찬송가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명령대로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명령을 지켜 행하려면 첫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무거운 주제입니다.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해요. 이하 4절까지 문장이 제법 길지만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재혼한 여자가 다시 혼자가 된 경우에 전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혼에 대한 전반적 규례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사례를 금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1절만 딱 떼어놓고 보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면 이혼해도 된다고 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답하시죠. 이 말씀은 창조의 가장 기본 원리로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만드신 직후에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며 반발하여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셨나이까 묻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

마세요. 이 당시 이혼 증서가 없이 버림받은 여자는 노예 이하의 취급을 받거나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이혼 증서는 약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음행은 큰 죄악이고 그에 대한 경고도 있어야 하기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것을 명한 것이죠. 결국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이 율법이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이혼을 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의 법이 임했다면 우리의 완악함을 십자가 위에서 제하신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외면한 채내 생각과 욕심으로 이혼을 생각한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이혼하려고 마음먹진 않았나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고 가정을 지키겠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명령을 지켜 행하려면 둘째,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5절에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고 해요. 이제 곧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 군대를 모집하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국가의 비상사태나 거창한 공적 과업보다 새로 시작하는 한 가정의 정착과 평안을 훨씬 더 중요히 여기십니다. 무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든 국가적 의무와 부담을 면제해 주면서까지 오직 아내를 즐겁게 하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라고 명령하세요. 저도 결혼 직후부터 고된 시집살이에 남편은 레지던트라 보기 힘들었지요. 그런데 내가 왜 시집살이를 이렇게 해야 하는지 남편과의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시댁과의 문제에서 어떤 것도 넘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몸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최초의 1년에 신뢰를 쌓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1년이 무너지면 평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자녀들의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면 부모들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고 해요. 당시에 맷돌은 매일 먹을 곡식을 빻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존 도구였어요. 그러니 남의 맷돌을 빼앗는 것은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격이죠. 하나님은 이 생명을 너무도 귀히 여기시기에 이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 성공이나 직장 업무를 핑계로 보고도 못본채 하는 가족과 지체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맷돌을 빼앗듯 그 사람의 마음을 짓밟고 있지는 않나요? 전심으로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애인 아이들을 보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약자들에게 흘려보내길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20대에 혈액투석을 시작하여 2년여 기간의 투석 끝에 어머니께 신장을 이식받았어요. 그래서 장애 등급을 받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듣게 되었지요. 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고 생각보다 주변에 장애인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건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돕지 않는 것과 반대로 장애인들은 서로를 돌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들어주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걸어주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교회 안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부서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어떤 것인지 보게 되었지요. 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린 저와 달리 장애를 가진 부서의 아이들은 다윗처럼 전심으로 예배 자체를
자체에서 기쁨을 찾고 춤추며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자들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고 저를 그 자리까지 낮춰주셨음에도 저는 여전히 약자들을 사랑하기보다 기피하고 욕할 때가 많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여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나병에 걸린 자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규례를 세우시는데 저는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기도하고도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짓밟고

0: 나병에 걸린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내가 나병에 걸린 죄인임을 기억해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나병에 걸린 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우리를 옭아매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것이에요. 완악한 내 생각을 꺾고 한 몸된 가정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 이웃의 맷돌 같은 생명을 함부로 빼앗지 않는 것, 이것이 곧 거룩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신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말씀을 저희 편할 대로 떼어 읽으며 완악한 마음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셨음에도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세워 한 몸된 가정을 가볍게 여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성공과 바쁜 일을 핑계로 배우자와 자녀의 아픔을 못 본 채 하고 남의 맷돌을 빼앗듯 누군가의 생명과 마음을 짓밟으면서도 정작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미리암의 나병을 기억하라 하시는데 저희가 고침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도리어 연약한 이웃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꺾고 명령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혼의 위기 앞에 선 가정들이 말씀으로 돌이켜 가정을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4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갈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장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3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 이 3분마저도 새끼 식사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에겐 날개가, 배에는 돛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영혼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날개도 없이 날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자는 제자들을 나무라신 말씀이지요. 기도는 우리 삶의 핵심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불을 밝히세요. 깨어 기도할 때 삶은 강력해지고 시험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성껏 기도하며 기도의 위력을 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도울 수 없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노먼 빈센트 필이 어느 날 골프를 치다가 풀 베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잠시 나눈 대화였지만 청년은 말도 잘하고 인상도 아주 좋았습니다. 청년의 재능이 아깝다고 생각한 필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고 충분히 유능한데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나? 꿈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꿈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네. 내일 다시 올 테니 인생의 목표와 하고 싶은 일, 그나마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 세 가지를 종이에 적어오게. 하루 동안 고심한 청년은 다음날 세 가지 답을 적어왔습니다. 저는 공장장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머리를 쓰는 일보다는 몸을 사용하는 일을 더 좋아합니다. 청년의 목표를 확인한 필은 격려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자신의 목표대로 몇 년 뒤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의 공장장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에게 자신의 바람을 즉각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신 주님이 또한 그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인생의 목표와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를 쓰고 주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

내가 깊은 곳에서 GTS앞 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곳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윤영주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일곱 대접 재앙, 용서받을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께 생명까지 맡긴 분들이 계십니다. 호신대 양림 동산에 가면 미국 남장로교회의 선교사님 묘역이 있습니다. 27명의 선교사님들께서 실제로 안장되어 있습니다. 유진 벨, 영화로도 잘 알려진 엘리자베스 셰핑, 서선평 선교사님, 그리고 오엔 선교사님, 그분들이 그곳에 안치되어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는 근원을 우리로 알게 하고 또 갈 때마다 큰 감동과 은혜를 주죠.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선교자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내어놓았던 그 복음사역, 그리고 그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자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하보다 귀하여 천하에 내 생명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 드려 내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겠습니다라고 승교의 길을 가셨던, 영광 염상교회에 가면 77분의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보았더니 그 공산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들과 어른들 할 거 없이 손에 커다란 돌덩어리를 묶어가지고 바다에 수장시키는데, 그러한 승교의 삶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이고,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이 복음화 비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증도에는 정말 9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교회가 각 마을마다 세워져서 부흥하고 있는 현장도 보셨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공산당에 의하여서 죽음을 당한 이들을 공산당의 희생자라고 합니다. 6.25와 일제시대의 희생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를 희생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분들을 예우합니까? 승교자시다. 희생자가 아니라 승교자라고 말씀을 하죠. 왜 승교자가 되는 것입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맡겨 내 생명을 생명보다 가치 있는 사명에 드렸더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승교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희생

자가 아니라 또한 순교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받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상급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갚아 주실 것이기에 순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드린 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가는 분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니 죽음까지도 아까워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니 그 삶이 얼마나 남다르고 위대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루하루가 다른 삶을 살아가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아까운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순교가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영원한 상급과 그 천국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간 우리 성도님들, 그 승리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 내 생명을 다하는, 목숨을 다하는 순교의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사소하게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할 말 못하고 마음이 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일이지만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 교회는 주중에 주차장을 이 동네에 개방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려다니까 주차 라인을 구분해 놓잖아요. 근데 한두 번 주차 라인을 넘어와서 세울 수 있지만 고질적으로 늘 세워서 새벽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차량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차가 보이길래 제가 나가면서 혹시 권사님들 저분이 오시면 정말 이렇게 정중하게 좀 차를 옮겨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가고 난 뒤 마침 그분이 오셨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야 저기 저분 왔다, 안권사가 가서 얻는 이야기를,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가서 두 손으로 배꼽 인사를 쫙 하고, 우리가 새벽에 이 차량을 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셔야 되니까 이 건너편으로 주차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세모 눈을 뜨고 뿔을 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내가 올 때는 주차장이 없는데 나보다 어쩌라는 것이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막 열이 나니까 다시 한번 참고 정중하게, 그러셔도 새벽에 쓰셔야 되니까 주차 질서를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인사도 안 하고 문도 안 내려보고 그냥 쌩 하고 가버리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권사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고? 다음에 보면은 내가 화를 내야지.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느끼기에 하나님 오늘 그분 차 타고 가다가 펑크가 나게 해주세요. 막 너무 사소한 일인데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배꼽 인사를 탁 하면서 하는 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 영광 안 가리우려고. 교회니까 그래도 그분들을 잘 섬겨서 예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못되게 구는 걸 보면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런데 사실 이거 한 가지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차장, 우리 마당 우리가 개방하고 있는데 할 말 못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오히려 당신 그러시면 나 절대 주차 못하게 해버렸다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안 하잖아요. 그거조차도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순교자의 마음과 죽음을 당하실 어린 양의 길을 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께서 양림동 선교사님 묘역에 그 인생이 묻혀있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마음에 마치 무덤처럼 묻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흐르는 눈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할 말 못하였던 그 삶이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지만 그래도 성도를 위하여서, 목양을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그 참고 있었던 것,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순교입니다. 내가 그저 고난당하는 길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린 양의 길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는 멸관이 있고 천국에 하나님의 큰 칭찬이 있는 줄로 믿고 십자가의 길,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을 끝까지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의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요한계시록의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5장은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일곱 대접 재앙을 소개하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말씀 한 구절 15장에서 읽겠습니다. 15장 2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저는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는 구절을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 13장과 14장에 짐승에 너무나도 고난스러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해서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적 힘과 군사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을 내가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으려면 저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그 이마에 오른손에 받는 자들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는 이들에게는 혜택을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게 한 권한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지 하여 권한을 받는 이들이 이 땅에서 희생당하는 것 같았는데 죽음을 당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15장에서 이 마지막 대접재앙의 사건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유리바다 같은 아름다운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수하셔서 나달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는 이들을 다 추수하셔서 유리바다 같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마음 아픈 때로는 속상한 고난의 십자가와 어린 양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면 그 길은 우리의 저 천국에서 승리의 노래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그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하신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를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남녀노소, 나의 힘에 약하고 강함에 그 인생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길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칭찬에 있는 것이죠. 그 믿음 가시고 오늘 날마다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애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가득하며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6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또 다른 말로는 심판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6장 1절의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실까요? 큰 음성이 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음성입니다. 큰 음성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소리처럼 큰 음성이 나옵니다. 일곱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진노의 일곱 대접입니다. 이 대접, 큰 접시 같은 거니까 이 볼이 깊지 않고 얇은 넓은 접시죠. 그러니까 살짝만 기울여도 그 안에 담긴 내용분들이 와락 쏟아지는 것처럼 이 대접이 그렇게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노의 대접. 이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어요. 진노를 쏟아내는 것이죠. 이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벗어 40여 차례 보아왔는데 이 대접 재앙은 가장 강력하고 이제 앞으로 몇 가지 보는 재앙만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사정없이 내리시고 무시무시하게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재앙의 근거가 또 이 재앙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인재앙 때 나타난 재앙인데요, 인재앙 다섯 번째 재앙에 순교자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생명을 내어놓았던 요한의 시대에, 그래서 그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리고 전투하는 이들의 칼에 목베임을 당한 이들이 순교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호소합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 순교자들이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이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주님이 피를 갚아주셔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아니하겠습니까? 염상교회에서 그 순교를 당한 이들이 그 물에 빠져 수장을 당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천능하심을 저들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죽음을 당하지만 내 생명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를 칭찬하시고 악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심판을 하나님 어느 때 해주시겠습니까? 순교자들의 삶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에 요청하는 호소가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 11장 18절의 말씀에도 나팔재앙의 마지막 일곱째 나팔재앙인데 저 하늘에 있는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그 찬양의 한 대목이 어떠냐면 하나님 왕노릇 하신다면 18절의 사건을 이루실 겁니다 라고 18절 말씀을 하는데요. 18절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보이신 분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하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재앙에서도 그들의 호소가 대접재앙을 시작하게 하는데 하나님 성도들에게는 상 주시고요,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진노를 내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호소와 이사 장로들이 땅을 심판해 주시라는 그 신원함이 대접장에서 실행되는 것이죠. 그러니 순교자의 피에 하나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눈물에 하나도 헛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 끝낸다 하셨는데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끝은 심판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허투루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이 땅이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섭게 무시무시한 일곱 재앙의 진노를, 대접 재앙의 진노를 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 허투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알파의 오메가 되시는 그분께서 그 마지막에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헌신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상 주시고요,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터인데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 심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 되심한 소망이 되시기를, 그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을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전사가 대접재앙에 이 진노를 쏟아내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이요. 첫째 전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재앙을 보여주시는데요, 첫째 대접재앙입니다. 대접재앙을 보시면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14장에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정말 화려하고 너무나도 살기 좋고 사치스럽고 그 풍성한 혜택을 받고자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의 표를 받는 그들이 이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대접재앙이 나팔재앙에 반복되는 또 다른 사건이다 말을 하는데, 그리할 수 없는 게 14장에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그들을 심판하는 사건이 16장에 나타나니까 이게 순차적인 역사의 순서로 가는 게 훨씬 더 성경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들이요. 구분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대접장에는요 보니까 성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고 그 불신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로 보호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대접재앙을 쏟았을 때요, 짐승에게 표는 받은 자들에게 인을 받았더니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종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종기가 나타나는데, 종기가 나타난다는 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표를 받았는데 종기가 나타나요. 그때는 자신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였는데 이 땅에서는 종기가 난 이제 수치스러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그들에게 종기가 나서 큰 재앙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과정 가운데 진노를 겪었던 애굽과 같은 고난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고난은 앞으로 일어날 그 고난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권사님이 전도하면서 그리고 또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 건 다 가짜예요. 이게 눈에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다 가짜예요. 천국에 진짜가 있어요 라고 전도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혜택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곳에 내 인생을 빼앗기면, 그것에 미혹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대접장에서 보는 것 같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666의 그 표를 받고 혜택을 받는 자들이 땅에서 풍성한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것은 용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가짜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결국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용하지 않는, 그래서 없어져버릴 세상 것에 우리의 인생 빼앗기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인생을 목적을 두고 오늘을 참으로 의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그 힘을 성령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재앙을 우리가 읽어보시면요,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광과 물의 고둔에 쏘음에 피가 되더라. 나팔재앙에서는 바다와 땅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이 진노를 당하는데, 대접재앙에서는 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서 바다의 전부가 생물이 죽습니다. 강과 샘의 근원이 말라 피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피의 재앙일까요? 다음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요. 내가 드리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바다와 피를, 바다와 강이 피가 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6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함이 합당하더이다 라고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그 순교자들과 입사 장로들의 그 탄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피를 흘렸더니 그 손에 순교자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래서 요한의 시대에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역사 가운데도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피 흘림을 당하였지만 그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이들은 그 손에 피를 묻혔기에

바다와 강이 샘이 다 피가 되어가지고 그들 피가 마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살해난 이들이 자신 손에 피 묻은 것을 보고 그가 양심이 있다면 그 피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전부 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과 바다와 샘이 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때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심판하시구나, 얼마나 끔찍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참 특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8절은 이제 대접재앙의 네 번째 재앙인데요, 해의 서둠에 해가 강력한 빛을 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태워져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한여름에 그 태양빛만 있어도 힘들고, 사막에 그 태양 앞에 서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사람을 태울 만한 이 태양의 재앙은 얼마나 무시무시했을까요? 그런데 이때에 재앙이 일어날 때에, 이 심판이 일어날 때에 9절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실까요? 9절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니, 이 정도 고난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종기가 나고 바다가 피가 되고 강과 샘들이 피로 변화해서 마실 물이 없고 정수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그들이 피를 마시게 되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해의 재앙이 일어나면서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그 재앙을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고 있는데도요, 놀랍게도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회개가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요동을 치고 변화돼도요, 세상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그게 마음이더라고요. 나의 영혼이요.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여서 그렇게 요동을 치는데, 그 요동치는 세상을 보고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마음이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시는 살아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요동을 치는데도요, 변하지 않는 마음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재앙은요, 이제 그 재앙이 짐승의 왕자, 이제까지 그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풍성한 나라들, 그리고 짐승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셀럽들과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세상 힘 있는 자들, 그들이 지금까지는 안전했는데요, 대접재앙에 그 짐승의 왕좌에 재앙이 부어지니까 이제 그들도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11절 시작요. 아픈 것과 정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 말씀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단순히 당장의 고통을 면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고통의 시간을 없애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 삶의 전체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거룩한 결단이기에, 하나님, 내 고통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으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바꿔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결단에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 순종하여 살게 해주시라고는 삶의 변화이기 때문에, 회개는 고통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강력한 고통이 일어나도요, 대접재앙의 그 고통을 받아도 회개치 아니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어서 내가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는 내 삶이 무엇인 줄 알고 회개하여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겨 그 영광된 길을 감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그 유리바다 같은 아름다운 곳에서 모세 어린 양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찬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주전화 062 374국에 4412번 광주 세광교회나 062 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하나샘교회 윤호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시고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배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그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의 가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에 좌정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9월 21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일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회 초반부터 근대 오종의 성승민 선수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대한민국 1호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수영, 정구, 태크볼, 남자 농구와 같은 다양한 종목에서 자랑스러운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바로 남모르게 흘린 땀방울이란 스토리죠. 꼭 메달을 따야만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상대에 섰건 서지 않았건 찬란한 스토리인 이유는 부상과 한계를 넘어서야 했던 열정의 땀방울이 그 스토리의 중심이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도 우리마다의 삶의 트랙 위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자리에서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고 계시죠? 그래도 이 아침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흘린 땀방울에 대해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땀방울을 알아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렇게 권면해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을 원하신다.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성도의 신실한 노력은 하늘나라의 기록책에 단 한 줄도 빠짐없이 녹아있다. 주님을 위해 흘린 땀방울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훗날 하늘의 면류관을 장식할 보석이 된다. 성경을 보면요, 이사야서에 열심히 땀을 흘렸지만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거 헛되이 수고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 그 선지자가 나와요. 예, 힌트를 드렸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흘린 수고의 가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참된 보상과 상급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평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흘리는 이 땀방울을 주님께서 분명 기억하시기 때문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들의 그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며 뚜벅뚜벅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평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흘린 그 비공개의 땀방울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골방에서 흘린 기도의 눈물,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힘을 내어 다시 시작했던 사랑의 이야기, 그 묵묵한 땀방울을 하늘의 기록책에 낱낱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명절 기간 얼른 오면 좋겠다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관계 여러 가지 상황들 지쳐서 그냥 명절이 그냥 좀 피하고픈 분도 어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힘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흘리는 그 땀방울을 분명 알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좀 고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에 갚아주실 것이다. 그날에 그 땀방울을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의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엄청나게 지금 땀방울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며 있잖아요. 잠시 후에 여러분 탁구 선수 중에요. 국가대표 선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 크리스천이 있겠지만 제가 유일하게 본 선수예요. 탁 이렇게 탁구 경기에서 이기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의 이름이 이은혜 선수예요. 이름도 은혜예요. 몽골에서 귀화를 했는데 우리 양영자 선교사님이 이제 몽골 선교를 갔을 때 그때 후학으로 키워서 그때 기도로 예수님 믿게 하고 정말 신앙이 좋아요. 오늘 이은혜 선수를 연결하면 참 좋은데 그게 지금 여러 여건상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선수 지금 시합 중이시니까요. 오늘 이은혜 선수의 어머니 같은 멘토 전도사님이 있어요. 이은혜 선수의 청년부 전도사님이신데 잠시 후에 찬양 듣고 전화 연결해서 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제가 그 땀방울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듣고 함께 하시죠.

0: 탁구대 위에서는 라켓을 잡고 뛰는 한 청년이 있는데요. 한 손에는 라켓, 또 한 손에는 보금을 들고 코트 위를 누비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 경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은혜 탁구 선수. 우리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로 지금 출전 중에 있는데요. 이 선수를 어머니처럼 가슴에 품고 언니처럼 기도하시는 김포 하나로교회 정희 전도사님 오늘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감사합니다.
0: 와, 할렐루야 전도사님.
1: 할렐루야.
0: 저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데, 아니 전도사님. 네. 우리 전도사님은 원래 그 김포 하나로교회 전도왕이시잖아요.
1: 아이, 그래. 전도왕은 아니고요.
0: 예.
1: 저희 교회가 이제 워낙 전도를 많이 하고.
0: 그러니까요.
1: 말씀 주셨으니까 10월 25일이 이제 모시오기 축제예요.
0: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열정의 전도사님. 정말 우리 김포 하나로 교회는 뭐 또 전도에 좀 특화된, 정말 전도를 생명 걸고 사명으로 하시는, 제가 알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때도 제가 공개 방송 가서 참 은혜 받았었는데. 아니, 그런데 전도사님, 오늘 저희가 뭐 그 이야기도 그 이야기인데, 오늘 땀방울을 흘리는 한 청년, 아니 이은혜 선수 좀 지금 소식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는 게, 아니 제가 봐도요, 유일하게 무릎 꿇고 경기 때마다 승리할 때 기도하는 선수가 제가 눈여겨봤어요. 근데 이은혜 선수가 있던데, 이 이은혜 선수하고 전도사님하고 각별을 하는 것 같아요?
1: 우리 이제 양영자 선교사하고 저하고는,
0: 예,
1: 40년 지기이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0: 예.
1: 양 선교사님이 선교사의 길을 가고 제가 전도자의 길을 가고, 이제 양 선교사님의 소개를 받아서 이제 우리 이은혜가 저희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근데 저희 이은혜는 그 7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왔는데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아무래도 기화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0: 예.
1: 이제 저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의 믿음이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물론 올림픽 때 그 무릎을 꿇는 그 독일 선수와,
0: 맞아요, 기억나요. 예.
1: 네. 그다음에 스웨덴 그 수비수, 이제 약간의 그 선수들이 그 유형이 있는데,
0: 예,
1: 이은혜가 약간 수비수한테 조금 몰리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0: 예.
1: 그때도 1세트에 지고 나머지 2, 3사를 이겨서 이제 이렇게 8강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0: 예, 예,
1: 무릎을 딱 꿇더라고. 그게 올림픽이잖아요.
0: 예.

0: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에서 할 때도 큰 게임을 하고 이길 때는 무릎을 꿇어요. 저희도 이제 뭉클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냐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애를 단단하게 변화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아시안 게임 준비를 하면서 예. 진천에서 했잖아요.
1: 예.
0: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하는데 그 예배를 오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올 때도 있고.
1: 진천에서? 와.
0: 진천에서 택시를 타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하는 그 토요일 날은, 주일 날은 진천에서 다 연습이 있어요. 그 시간에.
1: 예, 그렇겠죠.
0: 근데 이제 감독님한테 30분 정도만 좀 봐달라 하고.
1: 예.
0: 왔어요.
1: 오.
0: 저희도 뭐 너무 놀랬죠. 그만큼 이은혜는 한 손에 라켓, 한 손에 부금을 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도 그렇게 적용을 하는 청년이에요. 이번 마지막 하는 그 주일날
1: 예.
0: 목요일날 일본 출국하니까 그 전 주일날은 당연히 연습을 선수촌에서 하지
1: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0: 왔다 갔어요. 그래서 저희 교우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제 1부 예배 끝나 1부 예배가 7시 반 예배인데 8시 반 끝나자마자 우리 교우가 데려다 줬어요. 택시 타고 이런 시간들이 걸릴까봐.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금메달을 따든 못 따든 그건 전 상관없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홀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 누구라도
1: 그러니까요.
0: 저 아이 뒤에는 저 선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게 증거된다면 뭐 더 이상 뭐가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1: 지금 어제 출전은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은혜 선수를 향한 어찌 보면 큰 언니 같은 우리 지금 믿음을 양육한 그 전도사님으로서 참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이 너무 대견해 하시는 것 같고 또 말 그대로 지금 경기는 이은혜 선수가 뛰지만 거의 그 영적인 경기는 전도사님이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제가 받고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좀 이렇게 짧게라도 연결하고 싶었던 것은 스포츠가 승패가 갈리는 치열한 현장이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오늘 그 귀한 아시안게임 경기에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참 은혜에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또 이은혜 선수가 그 순간순간마다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것도 참 아름다운 간증일 텐데 전도사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전화 인터뷰한 이유는 우리 은혜 선수를 위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이 믿음의 선수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또 뭐 신유빈 선수 이렇게 많이 좀 알잖아요. 그런데 이은혜 선수에 대해서 이 믿음의 기독 탁구 선수가 있는데 좀 어떻게 기도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0: 이은혜 선수가 주장입니다.
1: 주장으로서
0: 단체전을 잘 이끌고
1: 예.
0: 그리고 이제 이은혜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1: 예.
0: 김나영 선수와 함께 복식을 나갑니다. 개인 복식이에요.
1: 예.
0: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데 우리 나영이도 제가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요. 이 김나영하고 하는 복식에 이은혜와 김나영 서로 믿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잘 해서 이번에 기적의 중심에 이 복식이 섰으면 좋겠어요.
1: 김나영 선수와 이은혜 선수의 복식.
0: 네네네.
1: 알겠습니다. 우리 전국의 네. 방송 가족들이 우리 극동 방송 가족들 짧게라도 또 마음을 모아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외에도 우리 탁구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 땀방울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우리 네. 이은혜 선수가 사실 몽골에서 귀화를 했잖아요.
0: 네네네.
1: 그만큼 또 이은혜 선수 그 마음에 이 신앙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특별한 좀 간증이 있을 텐데 제가 이은혜 선수에게 들어보고 싶지만 이건 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들어보고 전도사님이 한번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은혜가 이제 일단은 대한민국에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저희들 늘 같이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은혜의 지금 제가 속마음은 모르겠으나
1: 예.
0: 이미 그 아이의 기도의 제목이 한 손에 닿게 한 손에 복음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훈련했고 지금

0: 지금 이렇게 사실 16년 만에 동메달을 딴 거잖아요. 올림픽에서.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지금 이제 주상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지 않나.
1: 맞습니다.
0: 그거를 우리 이은혜도 저는 충분히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렇게 쓰임 받도록 지금 양양자 선교사님이 세계적으로 또 쓰임을 받습니다. 처럼
1: 예.
0: 뭔가 도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미 탁구란 걸 주셨으니까 이번에 이 복식에 쓰임 받아서 올림픽 이 아시안게임에서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이 전도지가 되기를 이은혜도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1: 이야.
0: 저희를 지금 1025에도 이은혜 전도지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또 이은혜 선수 응원하고요. 정말 네. 또 복식에서 좋은 결과가 또 있으면 또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한번 제가 그 사심인데요. 그 제 네. 취미가 탁구인데 그 우리 극동방송에서 탁구를 가장 잘 치시는 분이 우리 맹주환 사장님이시고 그 다음이 좀 제가 되지 않나?
0: 하늘도 꼭 한번 가야 되겠네요.
1: 뭔가 한번 사심이 가득한 네 그렇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네네. 이은혜 선수 또 이렇게 믿음의 조력자인 정희 전도사님이 열정을 다해서 우리 은혜 우리 은혜 하시면서 또 그 애정을 갖고 영적인 또 지도를 하시는데 힘내시길 바라고 오늘 함께 네. 저희 극동방송 가족들도 기도할게요. 여러분이 아, 네. 또 응원의 문자를 한번 저희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은혜 선수 힘내세요 하시면 제가 이것을 캡처해가지고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은혜 선수가 읽도록 그렇게 해서 야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네. 한번 네. 보시게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네. 오늘 또 극동방송 가족들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은 사실은 이 전도자시고 축복의 사람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 가족들 축복해 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0: 우리 이은혜 선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에게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리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하반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이 중보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아멘. 지금까지 김포 하나로교회 정인 전선이가 같이 했고요. 또 10월 25일 날 우리 교회 전도대회가 또 정말 힘있게 펼쳐질 텐데 그 일을 위해서도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PD님.
1: 6472님, 김나영 선수와 이은혜 선수의 호흡이 맞고 기도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2797님, 주님을 위해 흘린 땀방울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5123님, 와 좋은 성과가 있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239님도 이은혜 선수의 승리를 응원하며 저도 기도합니다. 7474님, 피디님 제 이름은 성은혜입니다. 이은혜씨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하시면서 맞습니다. 이은혜 선수의 그 모토가 있대요. 한 손에는 라켓을 그리고 한 손에는 복음을 그러니까 양영재 선교사님의 그 모토처럼 이 귀한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겠죠. 오늘 이은혜 선수 또 주장의 중책을 맡아 지금 또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경기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흘린 땀방울 분명 우리 응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땀방울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샵 1069번으로 기다리고 또 오늘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주시면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0: 이 아침 생방송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어요. 경기에 승패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 서 있음이 참 감사한 일이다. 7944님, 이은혜 선수 소식을 듣고 왜 이렇게 아침부터 제 마음이 뜨거워지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매 순간 주님이 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권남규 안수 집사님은 피디님, 제가 몽골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하시면서 이은혜 선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네요.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을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으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 공유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분명 좋은 일이,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또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7시 38분 지나고 있는데요. 아침의 쉼표,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추석 특집, 추석 미리 특집입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님 같이 하시죠.
1: 추석은 가을의 달빛이 좋은 밤이라는 뜻의 달의 명절입니다.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계절, 들판에 익은 곡식, 탕수로운 과일이 맺힐 때면 하늘도 크고 둥근 보름달로 화답하지요. 우리 조상들은 그 달을 보며 한 해의 수고를 위로했습니다. 땅이 자리를 내어준 것에 감사하고 하늘이 허락한 결실에 감사하며 함께 그것들을 일구어온 이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둥근 달은 마치 한 해의 수고를 다 알고 있다는 듯 말없이 환하게 미소짓지요. 추석의 보름달은 단순히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아닙니다. 채움의 상징이자 고마움의 표현이며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풍년을 기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처럼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늘 차고 기웁니다. 어떤 날은 보름달처럼 충만하고 어떤 날은 초승달처럼 가늘기도 하지요.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날도 있지만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지요. 그런데 달은 기울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그 자리에서 다시 차오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이 위로가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의 형편이 달처럼 변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기울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추석이 되면 사람들은 먼 길을 마다않고 고향으로 향하지요. 그 길 끝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어린 시절 골목이 있고 오래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추석은 만남의 명절인 동시에 그리움의 명절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다 가신 분들의 삶을 추억하고 이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달은 누구의 지붕 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부잣집들에도 가난한 집 창가에도 떠 있지요. 고향에 온 사람에게도 뜨고 사정이 있어 가지 못한 사람에게도 뜹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마당에도 혼자 그리움을 삼키는 작은 식탁에도 똑같은 빛을 건넵니다. 마치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빛과 같이요. 앞만 보고 걸어오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잊고 지냈던 얼굴들이 떠오르니 추석은 어쩌면 하늘의 달이 차오르는 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 차오르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다시 배우는 시간 아닐까요?

0: 말은 하늘에서 차오르고 감사는 마음에서 차오르듯 그 감사가 사랑이 되어 흘러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환한 보름달이 뜨게 됩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맞이하는 올해의 한가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3호였습니다.
1: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황미경 사모님의 아침의 쉼표로 같이 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보름달처럼 차오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요 참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행복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이 올해 복된 한가위의 아침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좋은 하루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그 아침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의 쉼표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로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각 7시 44분이고요. 선물 소개합니다.
2: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 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땀방울을 기억해 주시는 분. 주님은 이 아침 우리의 그 모든 땀방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시고요. 주님을 위해 흘린 땀방울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장식할 보석이 되죠.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들, 이번 주에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오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모든 관계에 대한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할까 하는 그 노력들 있잖아요. 그 땀방울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우리의 보응이 우리의 하나님께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하고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메들리 찬양 함께하면서 이 시간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스라이팅은 상황을 거짓으로 조작해 상대방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가스라이팅 범죄와 비슷합니다. 성별이 남자,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고 정의함으로써 국민들이 내가 틀렸나? 성별이 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였나? 하며 은연중에 자신의 판단을 의심케 하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특징을 부인케 함으로써 분별력 자체를 흐리게 만드는 영적인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0: 한국 가족보건

0: 보건의료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1: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있으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우린 혼자 살아갈 수 없죠.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잘해도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 환경의 영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곤란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오늘의 내가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한 하루를 잘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도 있겠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또 많은 이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문제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또 노력으로 지금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멀리 가는 발걸음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함께 잘 살아가는 가장 첫 단추겠죠.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멀리 나아가며 잘 살아내길 소망하면서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으로 오프닝 나눴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무사히 출근하는 것, 학교 가는 것, 평범한 점심 식사 한 끼조차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준 수많은 분들의 땀방울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은 오늘 문득 생각나는 고마운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사실 늘 곁에 있어서 공기처럼 익숙해진 가족일 수도 있고 또 힘들 때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준 친구나 동료일 수 있겠고요. 혹은 아침에 버스에서 만나는 기사님일 수도 있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함께 멀리 가기 위한 아름다운 발걸음들, 동행들에 감사하는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도요,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또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말씀이 참 많은데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외에도 참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힘이 되고 또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오늘의 말씀 받아가시길 원하시는 분은 만나라고 출석체크 단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진짜 고마운 누군가가 분명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누군가, 이름과 관계, 또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라는 표현과 함께 보내주시면 두 분 선정해서 예쁜 화분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앙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위델커피에서 커피 원두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9918765 백인자 권사님,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8958번님,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9105번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사랑의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이 샘솟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소서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월광교회 송남종 집사님, 주님을 만나서 행복한 아침입니다 라고 하시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신청해 주셨는데요. 곧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님을 만난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3110번님, 주님 한 분만 사모합니다를 고백하며 오늘 시작해봅니다. 6307번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피디님, 오늘도 은혜로 방송 함께합니다. 첨단의 춘집사님 출석 체크해주셨고요. 또 5157-8968-1302-8905번님 도장 찍어주셨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4207번님, 불면증이 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화 누리고 싶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우리 간모닝 식구들에게 여러분 이 불면증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라고 좀 꿀팁을 좀 여쭤봤더니 우리 시은 하민 하은 어머니께서 저도 요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잠을 못 자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틸 힘 주시겠죠? 라고 공감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새벽 4시, 새벽에 눈을 떠가지고 밤늦게까지 버티기가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버티시나요? 주님께서 지치지 않은 힘과 체력 주시기를 짧게나마 기도했고요. 526번님, 저는 찬양을 틀어놓거나 극동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목사님 설교를 주구장창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면증을 이겨내셨다고. 0235번님, 사과를요 껍질째 드시고 주무실 때 머리맡에 놓으셔도 좋습니다. 족욕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현실적인 방법 알려주셨고요. 사과를 껍질째 먹는 것이 잠을 잘 자는데 도움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런 꿀팁, 이런 또 실제적이고 또 개인적인 체험이나 꿀팁 참 좋은데요. 어쨌든 우리 4207번님 또 밤잠 못 이루신 우리 간모네 식구들 주님이 꿀잠 주시길, 단잠 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9105번님 오늘도 갓모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우리 송남종 집사님의 신청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귀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이 아침 더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광교회 송남종 집사님의 신청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귀한 또 은혜로운 연주 찬양으로 함께 했는데요. 시작된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멋진 한 주 또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희 사모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나의 유월절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이 깊은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 넘어간다,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처음 난 사람, 처음 난 동물, 첫 것은 모두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 문설주는 문의 좌우를 의미합니다. 임방, 위와 아래를 의미합니다. 문에 발라져 있는 그 집,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 유월절에 담겨있는 의미,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사건이지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그 해에 시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자, 유월절은 아비벌 14일입니다. 아비비라고 하는

라는 단어는 보리 이삭의 새 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리 이삭이 연걸어가는 계절이죠. 1월 14일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뭐 한 3월 정도 될 겁니다. 3월 중순 바로 그때입니다. 나중에 이 아비벌은 포로기 후를 거치면서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만은 어쨌든 이 유월절을 하나님은 그 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달력의 첫 달 정월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유월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 무거운 종살이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 애굽의 모든 첫 것은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을 한 해 시작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은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출발점이다. 오늘 유월절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런데 다른 날은 다 잘 지켜요. 생일, 결혼기념일, 이거 우리 다 지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것을 건너뛰고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결혼기념일 건너뛰었다가는 큰일 나죠. 예, 큰일 납니다. 이런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외국에서 들어온 출처도 불분명한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우린 그런 날까지 다 기념하고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맨 처음에 교회 간 날 기억합니까? 여러분이 세례받은 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정말로 의미 있게 보냅니까? 아니면 그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감격적인 것이구나라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했던 바로 그날 구원을 다시 생각하고 뜨겁게 그 구원을 여러분이 받아들인 그날 혹시 여러분 기억합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것은 우리는 절대로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날들을 거의 기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구원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런 날 좀 귀하게 여기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너 유아세례 언제 받았는지, 그날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너가 유아세례 받고 나중에 장성에서 입교한 날이 언제인지, 우리 이제 다음 달 10월 18일 날 입교 세례 예식을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좀 이제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제2의 생일처럼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게 돼 있는데 어린 양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염소도 가능합니다. 이걸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족 중심으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가족 중심으로. 때로는 이웃과 함께도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일 뒷부분 보겠습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4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이웃의 집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유월절 어린 양을 가족 중심으로 먹게 하셨고 가족 수가 부족하면 이웃과 함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돌아다닐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집안에서 온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유월절을 평안하게 지내는 이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는 그날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생각하실 때 구원을 가족과 함께 누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내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온 가족들이 누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날 가족들이 집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막 돌아다녔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온 가족들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방 안에 함께 모여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 단다, 서로 가족들끼리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 구원받고 내가 정말로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한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와 함께 밥을 같이 먹는 그 식구, 우리 가족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양고기 그리고 무교병, 누룩이 없는 그런 떡이죠, 쓴 나물, 이것을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주 급하게 먹어요. 아주 신속하게 이것을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8절부터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양고기는 날것으로 먹어서는 안 되고 삶아서 먹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불에 직접 구워서 직화구이를 해서 먹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삶아서 먹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날것으로 먹으면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피채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외하고 불에 구워 먹는 것이 가장 빨리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그들이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있어요. 무슨 호각 소리가 삐 하고 울리면 곧바로 이것을 먹다가 밖으로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단단히 준비하고 곧 나갈 준비를 하고 먹고 있는 이 모습, 신속하게 애굽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출애굽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 소중한 것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느작느작 하지 말고 즉시 신속하게 해라. 너희들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지긋지긋하게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해방시키겠다. 이 소중한 것 너희들 미루지 말고 빨리 해라. 그래서 먹는 것도 빨리, 곧 나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면 곧바로 나갈 채비를 갖추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구원받는 것은 미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일 다 하다가 나 할 일 좀 다 끝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는 일부터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날은 예약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날은 예상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고 내일 살아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은 즉시 받아서 즉시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피가 그들을 구원했느냐? 피가 구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던 어린 양의 피는 피일 뿐이에요. 그 피는 하나의 표적일 뿐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무슨 어린 양의 피에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피는 하나의 표적, 사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기호일 뿐이라는 거예요. 역시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의 표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역시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것은 사인이에요. 그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구원한 것 아니에요. 십자가가 구원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 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한 방울 피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덕분에 살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 5일 27년간 중증 자폐 장애 아들을 돌보다가 세상을 떠난 일명 피터팬 아빠라고 불리는 전경철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이혼하고 홀로 딸과 아들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이 아들은 27살 먹은 이 아들은 중증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였어요. 27살이지만 2살 정도의 지능밖에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27년간이나 돌보았어요. 이분이 지난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항암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한다면 내가
뭐 치료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항암을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떠나버렸다.

0: 이면 돌볼 수 없는 이 아들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서 이 아이에게 이 아들이 살 수 있는 시설을 그래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은 내가 마련해 줘야지 하고 생각하고 의사의 권유를 따라서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1년 동안 전국에 1천 곳이라고 하는 많은 시설들을 돌아봤지만 이 아들을 받아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출연하게 됩니다. 방송에 출연하고 나서 이 아들의 딱한 사정을 들은 그 한 시설에서 이 아이를 받아주게 됩니다. 그런 시설을 찾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하룻밤 캠핑을 하고 다시 아들을 그 시설로 보냅니다. 아들 잘까? 우리 또 보자 했지만 그분은 아들을 그 이후로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7년간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63세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서른 중반부터 아들을 위해서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자신만의 인생이 있었을까? 자신의 인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하룻밤을 보내고 살아갈 시설을 마련해 주고 떠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아버지에게 이 자식이 전부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후에 모든 희생을 치루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두 살짜리 지능으로 살아가는 이 아들, 아버지의 아픔도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의 눈물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철없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꼭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밖에 모르듯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밖에 모르겠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몰라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천방지축 뛰고 멋대로 살아도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성찬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82-691번 광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뜨란. 월요일 아침인데 이번 주는 달력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월, 화, 수 그리고 목요일부터 추석. 평소 월요일에는 주말이 너무 멀어 보이는데 이번 주는 중간쯤에 작은 깃발 하나가 꽂혀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재미있는 건 기다리는 일이 하나 있으면 오늘을 견디는 힘도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행 날짜가 잡혀있으면 바쁜 며칠도 좀 가볍게 지나가죠. 보고 싶은 사람과의 약속이 있으면 그날까지의 시간이 괜히 설레고요. 그래요. 사람은 오늘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다리는 것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도 합니다. 신앙에는 더 큰 기다림이 있죠.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기도의 끝이 아직 남아있다는 소망, 그리고 언젠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것이라는 기다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먼 훗날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낼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추석이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월요일이 먼저 와 있습니다. 자,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오늘 살아야 할 몫은 충실하게,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해볼까요?